어떤 것이 좀 덜 예뻐 보이더니 점점 못나 보이고요. 나중엔 미울 것도 아닌데 밉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감정이 개입한 디자인인 거죠? 삐딱해진 마음은 뭐든 조금 밉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점수를 더 깎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이 닿지 않으니까 뭐 하나 예쁘게 봐줄 수 없는 거겠죠. 진짜 그냥저냥 봐줄 만한 것도 괜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모양도 이리저리 디자인하는 것 같아요. 노래하라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산울림 예쁜 맘 예쁜 꿈.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감정은 세상을 디자인하기도 하네요. 좋은 마음으로 보면 뭐든지 다 둥글둥글 뭐 봐주만 하잖아요. 순탄하고 뭐 예쁘고 진짜 별거 아닌 것까지 오히려 더 가산점을 주기도 해요. 아, 좋은 마음으로 보면 정말 삐뚤삐뚤한 것도 선을 그 뭔가 실시간으로 다듬어가면서 좋게 봐주지 않을까요? 예, 동시 편집 같은 거. 반대로 밉게 보기 시작하면 별거 아닌데 그냥 멀쩡한 것도 더 삐뚤삐뚤해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죠. 어느 쪽으로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좋은 거야. 더 좋게 봐줘서 나쁠 건 없는데 별거 아닌데도 괜히 점수를 깎아내리고 밉게 보고 비틀어서 보고 이건 그 뒤에 올 결과가 너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인데 이왕이면 좀 곱게 예쁘게 쓰자고요. 딱히 뭐가 없는데도 뭔가 이렇게 남들과 좀 다른 시선이 내가 나온다, 생각이 나온다. 그러면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내 눈과 어떤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삐딱하게 파고든 마음이 안 해도 될 걸 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엽니다. 추억의 명반 함께 듣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해서 여유롭게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심신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두 곡이에요.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말을 했었다. 나무가 태어나서 내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가졌던 내가 과거에 있었다. 큰 질투나 집착이 없는 편이지만, 아니 없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균형에 집착할 때가 많다는 것. 흔들리는 나 자신을 내가 허용해 주지 않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흘러가기 마련이니까 삶은 늘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데 한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곤 했다. 나무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며 태어난 장소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눈이 많이 내리면 나무는 휘어져 눈을 아는 채 다정한 햇살을 기다리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신나게 춤을 춘다. 나무는 단단한 뿌리 위에서 성장하는 내내 흔들린다. 그렇게 흔들리며 더 많은 잎을 담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부러지거나 넘어지지는 않는다. 흔들리다가 어느새 균형은 찾아올 것이다.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삶이고 그러다 어느 날 균형을 잡는 것도 삶인데 어떤 삶의 모습이 꾸준히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미안해진다. 나는 여전히 나무처럼 살고 싶다.

이린재의 나무 들으셨어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최예슬 김민지의 유연하게 흔들리는 중입니다 였어요. 최예슬 작가가 이제 글을 쓴 거고 김민지 작가가 그림을 그린 건데 요가를 통해서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글에 담아내면서 이제 그림으로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요가를 하면서 만난 마음과 기억들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는 건데요. 건강 때문에 시작한 요가였지만 요가 수련을 통해서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이 만들어지고 또 일상에서 다친 마음도 회복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굳어있는 근육들도 풀고 좀 고정되어 있는 생각들도 풀고 유연해지기 위해서 요가와 인생을 비교하는 게 좀 비슷하다 싶은 면이 많잖아요. 작지만 오롯이 나만 서 있을 수 있는 그 요가 매트, 이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이렇게 생겨나는 많은 불안감을 떨치는 방법, 요가 매트 위에서도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넘어지고 덜컹거리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그런 거니까요. 정말 나무는 뿌리만 그 자리에 단단하게 박혀있지 사는 내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좋게 보면 춤을 추고 이런 거지만 요동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그래도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건 뿌리가 아주 건강하고 단단하게 박혀있기 때문이겠죠. 자, 문자는 2부에 여유롭게 보겠습니다. 1부 끝곡 동물원에 잊혀지는 것 전해드려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운 사요 삼학 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1.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4: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4: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고진용의 거리 풍경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9319 쓰시는 분이 소영님 운동은 모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더위도 이제는 적응돼 갑니다. 덥지만 모두들 건강에 유의들 하세요.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제가 이걸 제일 먼저 읽어드린 이유는 요즘 계속 운동에 관한 생각을 생각이라기보다는 입으로만 운동하고 있어서 너무 더우니까 좀 정체되어 있어서 그런 반성을 하던 중인데 이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가 2부 첫 곡을 또 엉뚱하게 소개했나? 기억도 안 나. 제가 혹시 고진용이라고 했나요? 아, 고찬용의 거리 풍경. 글자를 보면서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다면 어떤 글자로 읽었을까 해보니까 혹시 진용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맞다네요. 옆에서 고찬용의 거리 풍경입니다. 아, 정말 더우니까 입도 제 말을 안 듣네요. 148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102 쓰시는 분 일찍 오셨고요. 부산 신복수님 반갑습니다. 또 맞아요. 부산 갈매기님 8월 7일 입추가 지나면 그러니까 이게 내일입니다. 네, 내일이 지나면 날씨도 서서히 가을로 접어들겠죠? 라고 이 문구만 보고 있으니까 뭔가 가을? 접어든다? 이런 표현들이 네, 반갑기도 하고 그래요? 싶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되지 않나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 이제 가을이지? 막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나 봐요. 7824 뒷번호 쓰시는 분 경민님 경민님 인사 나눴죠? 그리고 회원님 반갑습니다. 바람구름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영희님 네 오늘도 안녕하시죠? 차미수님 바람이 좀 불어오는 오전이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더울 때 막 냉방기기도 좋기는 한데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쓱 불어오는 자연바람 그 한 줄기에 왜 이렇게 눈가에 땀도 닦아주고 목덜미 땀 이렇게 식혀줄 때 와 그건 진짜 어떤 냉방기기의 그 시원함과는 온도로 치면 냉방기가 훨씬 더 차갑겠죠. 근데도 그 마음에 오는 어떤 만족도가 말도 못하죠. 커피님 오늘부터 예 맞아요. 남편이 차로 이동 중일 때 원음 방송 노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제가 듣지만 말고 가끔은 문자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곡도 신청해보라고 했습니다. 아, 그 얘기군요. 오늘도 더워요.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요 하셨는데 근데 남편분은 직접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청곡 보내시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이 같은 방송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점수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계실 땐 옆에서 신청곡도 해주시고요. 두 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골고루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7168 쓰시는 분, 4150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저도 하루에 몇 번이나 실수도 하고 전에 없던 걸 많이 합니다.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아이, 뭐 더위도 하나의 요인이겠지만 더위 아니었어도 저는 또 실수할 때가 많아가지고 반성합니다. 자, 두 곡의 노래 듣고 갑니다. 지미 클리프의 I Can't Clearly Now 준비했고요.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까지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영희님께서 나이 탓 그래갖고 제가 실수하는 거 그거 나이 탓이라고 하시나 했는데 저도 요즘에 입으로 운동 크 하셨는데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자꾸 입으로 하게 되는 거죠. 뭐든지. 그리고 독수리님 오늘도 너무 덥죠? 맞아요. 진짜 더워요. 아, 6950 쓰시는 분도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세요 라고. 아이고 제가 뭘요. 제가 진짜 수고를 할 게 뭐 있습니까. 전주 김원혜님 잘 지내고 계시죠. 그리고 7824 뒷번호 쓰시는 분 611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새로 오신 분 같은데 맞나요. 황금배려님이 오늘 기온은 최고점을 찍는다 하네요. 소영님께서는 혹시 빙수 메뉴 중에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하셨거든요. 저는 기본이 좋기는 해요. 기본이. 기본 팥빙수 있잖아요. 팥 올라가고 떡 그 통조림 떡 말고 제과점 그 찹쌀떡 숭덩숭덩 잘라주는 거. 예, 그거.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거 저런 거 맛을 보다 보니까 과일이 올라가 있는 게 맛은 있는데 이 빙수가 토핑이 엄청나서 약간 가분수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딱히 어떤 걸 좋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종종 그 오리지널 기본에 충실한 그 빙수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은 혹시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게 좋더라 아니면은 우리 동네에는 여러분이 모르실 만한 아주 기발한 특이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빙수가 있습니다 하신다면 뭐 그런 것도 소개해 주셔도 좋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런 빙수 말고 또 생각지도 못할 그런 빙수가 있을까요? 궁금하긴 한데요. 자 이번에는 안무니님이 덥고 여름이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비치보이스의 노래가 또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굿 바이브레이션즈를 신청하셨습니다.

자, 빙수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거 보내주세요. 이따가 한번 특집으로 몰아볼게요. 한번. 자,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으로 2부 마무리합니다. 아델의 롤링 인더 딥.

0: WBS FM
1: 대산 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3: 대종사, 그 의만 바르고 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한다 한 동종서의 글을 보시고 칭찬하신 후 그 끝에 한 구 더 붙이시기를 그 의만 바르고 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면 큰 이가 돌아오고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하면 큰 공이 돌아오나니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7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연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강은철, 회전목마.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잠시 폭염경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강원 평창평지, 정선평지, 또 경북 영주, 청송, 안동 북부, 안동 동남부, 영양평지, 봉화평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라서요. 그렇죠. 목요일은 명반을 함께 꺼내 듣는 시간. 노춘의 음반가게로 저와 함께 가시죠. 가는 길에 함께 할 노래, 뒷번호 9319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전형의 모두가 천사라면 함께 들어요.

어서 오세요. 노춘의 음반가게입니다.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가게. 오늘은 1991년에 발매된 신성우 1집입니다. 내일을 향해 꿈이라는 건, 이 곡이 들어있는 그 히트한 앨범이죠. 조각 같은 얼굴로 데뷔와 동시에 정말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했죠.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이덕진과는 이제 테리우스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학교에 가면 이 팬클럽들끼리 우리 오빠가 더 테리우스다, 우리 오빠다 이런 것도 하고요. 아무튼 충남 서산 출신의 신성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홀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많이 외로웠겠죠.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음악과 미술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가 주신 라디오로 딥퍼플의 하이웨이 스타를 들은 후에 락음악에 푹 빠졌대요. 그래서 락커를 꿈꿉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락밴드 티네이를 결성해서 활동했고, 미대에 진학해서 조속과에 입학한 후에 밴드 활동을 하다가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눈에 들어서 보컬이 될 뻔했지만 부활에 합류하지는 못했고요. 이후에 락밴드 작은 안을 보컬로 활동을 합니다. 당시 미술을 계속하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기도 했는데요. 독일의 학비는 저렴했지만 생활비가 비싸서 유학비를 벌기 위해 음반 발표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신성우 1집은 신성우의 음악적인 동지였던 이근형, 이근상 형제와 함께 제작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그 밴드 작은 하늘과 카리스마에서 활동한 걸출한 기타리스트입니다. 신성우 앨범이 나올 무렵에 국내 락음악 시장은 무겁고 거친 사운드를 많이 사용해서 뭐랄까 일반 대중에게는 조금 주류 음악은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신성우는 기존 락음악과 조금은 다른, 결이 다른 좀 가볍고 유려한 멜로디와 리듬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간에는 이 비주얼이 정말 큰 한몫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앨범은 9곡의 노래와 1곡의 연주곡으로 들어가 있고요. 신성우는 작곡은 물론 7곡의 가사도 직접 씁니다. 워낙 데뷔 당시에 이 외모가 부각이 되면서 음악성은 조금 뒤로 밀려나는, 약간 점수를 못 받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죠. 방송 출연 때 입은 딱 붙는 바지와 특이한 헤어스타일이 대중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제 테리우스다 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테리우스과의 스타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제일 앞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음반에는 내일을 향해, 꿈이라는 건, 기다림, 빨간 모자 청바지, 매일 보는 그녀, 그대 기억뿐, 너의 모습, 그대의 슬픈 눈빛에, 개미와 배짱이, 그리고 연주곡으로 그림 속에 또 그림이라는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곡 들을까요? 내일을 향해, 꿈이라는 건, 빨간 모자 청바지,

자, 세 곡을 들으셨어요. 신성우 내일을 향해, 꿈이라는 건, 빨간 모자 청바지, 1집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들입니다. 아, 내일을 향해랑 그 다음에 꿈이라는 건까지는 그래도 예, 지금도 워낙 많이 신청해 주셔서 많이 듣는데, 빨간 모자 청바지는 우리 은정님은 무슨 곡이지? 갸우뚱하고 있었다고 지금쯤이면 다 들으셨겠죠? 그리고 4189 뒷번호 쓰시는 분이 학교에서 우리 오빠가 더 테리우스다 제 얘기한 줄 깜짝 놀랐네요. 진짜 대단한 라이벌 그게 팬들도 대단했다는 그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나의 아이돌이 어떤 거에 이제 뭐 경쟁을 하고 있거나 그럴 때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180 뒷번호 쓰시는 분. 아, 테리오스 하니 몇 분이 떠오르네요. 점점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또 축구계에 유명한 테리오스 님도 계셔서. 네, 어쨌든 가수로는 일단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아닐까. 뭐, 이덕진은 그럼 아니냐, 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기억에 제가 처음으로 마주했던, 조금 먼저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뭐랄까 좀 어떤 타고난 느낌 자체가 굳이 꾸미지 않아도 너무나 테리우스 같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월요일에 학교 갔는데 주말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프로그램 보고서 야 봤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배우 정우성, 그리고 한 사람이 예 네, 그렇습니다. 가수 신성우. 봤어? 그런 사람이 있어? 현실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만화를 뭐 만찜남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딱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에서 어떤 무대 연출도 일단 그 락커로 나왔으니까 더 막 그랬죠. 신비롭고 막 진짜. 아 갑자기 그 제 중학교 때는 대각선에 앉은 제 주위 친구들이 둘이 그 둘 다 현자가 들어가가지고 김범룡의 현아가 나왔을 때 내 얘기다 나 부르는 거다 서로 막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갔더니 우리 오빠가 더 테리우스다 그러고 싸우고 있고 네, 그런 걸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으셨죠? 아 본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7279 뒷번호 쓰시는 분도 테리우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맞습니다. 신성우라는 가수를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문자들이 오랜만에 여러 곡 들어서 좋아요. 신성우 오빠 팬이었습니다. 지금은 함께는 나이 먹어가는 팬이지만요 하신 우리 1420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문자는 4부에 좀 더 보고요. 아 맞아요. 아까 그 팥빙수 정리도 좀 하고요. 3부 끝곡으로 커피님의 신청곡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전해드릴게요.

0: WBS FM
1: 우리가 돌을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되 가는 것과 같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부모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4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차미수님이 신청하셨던 노래 한승기 불어라 바람아 였어요. 자, 4부로 오신 분들 3부 끝나면서 제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빨리 빙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일찍 주셨던 분들이 빙수 얘기는 안 하나 봐 그리고 서운해 하실까 봐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늦게 오신 분들 좀 뵙고요. 237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경현님도 와 계시고요. 정희님도 일찍 오셨는데 제가 그 코너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없었네요. 김정태님 오늘도 애청하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멋진 하늘사진, 구름사진도 주셨네요. 또 최승현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하셨고요. 그리고 6748 뒷번호 쓰시는 분, 0026 쓰시는 분, 312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312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닉네임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든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얼마든지요.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살짝 드리면서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몇 개를 봤더니 빙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도적으로 그래도 오리지널이 최고조가 많네요. 일단 우리 황금배려님이 이영희님이 그냥 판만 들어가는 딱 그 빙수 부산 가니까요 큰 얼음 돌려가라서 파단 숟갈 턱 올려주는 빙수가 있더라고요. 아 약간 그 판만요? 다른 거 별로 없이 근데 사실 빙수는 얼음에 팥만 들어가도 사실은 맛있죠. 팥이 삶아놔서 그리고 이렇게 달콤하게 삶아놔서 이미 거기서 예 달콤함이 있고 팥 그 시원한 얼음하고 이제 조화롭게 그렇게 입에 들어가면 아우 뭐 더 이상 단 거 여기 이제 우유를 좀 넣고 이제 거기까지는 좀 기본에 충실한 빙수고 이제 위에 토핑이 이제는 막 과일 빙수한테 진짜 유행하면서 갖가지 과일이 그러다가 비싼 과일이 그러다가 뭔가 또 좀 더 스페셜하게 보기에 좀 특별한 그런 빙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고 노추 가족분들에게는 특히나 이 오리지널 팥빙수의 추억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황금배려님도 저도 역시 팥빙수가 최고입니다. 변함없네요 하셨고요. 그렇죠. 4894 뒷번호 쓰시는 분은 요즘 빙수는 너무 고와요. 손으로 돌리는 빙수기계에 얼음이 살짝 씹히는 거친 빙수에 빨파 노랑 물감 아니 물감은 아니죠. 물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물감은 아니고 식용색소 예, 한때 식용색소 들어가는 사실 값은 저렴했어요. 저렴한 빙수의 구성이긴 한데 학창시절에 다 이런 빙수를 먹고 컸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맛있는 그리고 혀에 닿는 1차적인 맛으로는 그 체감하는 맛은 사실 이런 게 더 맛있긴 했고요. 노랑 물감에서 깜짝 놀랐네요. 그 위에 통팥 얹어서 연유 살짝 그러게요. 이게 정말 학창시절에 예, 학교 근처에서 많이 맛볼 수 있었던 혹은 뭐 제과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본 빙수. 근데 제가 먹었던 학교 앞 빙수는 연유가 아니라 탈지분유, 탈지분유 물에 탄 거. 미숫가루를 좀 뿌려주셨어요. 근데도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75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팥빙수죠. 팥 듬뿍. 그리고 소영씨 말대로 떡은 통조림 말고요. 찹쌀떡 숭덩숭덩.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 제 마음 알아주셔서 너무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건 진짜 뭐 왜 우리 둘 말고도 다들 그럼 어디 거기에 그런 조그만 그런 모형 같은 떡을 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걸요. 720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지난주에 우리 딸이 비싼 데서 사왔다며 과일빙수 사왔는데요. 맛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자꾸 머릿속에 그 옛날 신나게 시장에서 아저씨가 돌려주시던 팥빙수 별거 든 건 없지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은데 그 뭔가 신기한 빙수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머릿속엔 기본에 충실했던 그 빙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죠. 예, 팥빙수라는 이름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부산갈매기님은 어릴 적 그
이 뭔가 아이스케키 통 들고 이 뒤에 뭔가 더 올 것 같은데요, 문자가. 아무튼 아이고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좀 노래를 듣고 가겠습니다. 독수리님의 신청곡 김승진의 수잔, 그리고 전주 김원혜님 신청곡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두 곡이에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김승진의 수잔이었어요. 아, 이건우님이 그래요? 남이섬에도 맛있는 집이 있고요. 보령 종합 운동장 뒤에도 팥빙수 맛집이 있나 봅니다. 나는 혼자 큰 그릇에 있는 거 다 먹어요. 라고 궁금해지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수잔님은 팥빙수 얘기가 나와서 순간 통했나 했어요. 어제 병아리콩 삶는 김에 좀 좋아하는 팥도 삶고 지금 디저트로 먹으려고요. 음악도 통하고 하시면서 사진을 주셔가지고 제가 얼른 클릭했는데 그 빙수 위에 아이스크림 토핑하고 팥도 토핑하고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제가 순간적으로 수육인가 이랬다가 우리 피디랑 한참 웃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스크림이 살짝 이렇게 단면이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너무 금손이시네요. 어쩜 이렇게 뚝딱 만드세요 이걸. 정말 맛있겠는데요. 그리고 2715 디보를 쓰시는 분이 오늘 팥빙수 꼭 먹어야겠습니다. 소영씨 때문에 안 되겠어요 하셨고요. 황금베르님은 마음 같아서 당장에 시원한 빙수 공급해드리고 싶지만 애궁하셨는데 아니에요. 진짜 말씀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현동수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조영남의 고향의 푸른 잔디.

현동숙님이 한 번 더 문자 주셨네요.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방송하시느라 수고하시네요 하셨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김선숙님이 일찍 밭에 다녀오셔서 방전되셨대요. 좀 쉬다가 이제 식사하신다는데 얼른 드세요. 배고프시겠어요. 오늘 끝곡은 김정태님 신청곡입니다. 김신우 좋은 사람 만나요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식중독 사고가 늘어나는 여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채소에는 병원성 대장균, 닭고기에는 캠필로박터균, 육류와 달걀에는 살모넬라균 등의 식중독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냉장식품은 5도,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세요. 교차 오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칼과 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특히 생고기나 생닭을 손질한 후에는 조리도구와 싱크대를 즉시 세척해야 안전합니다. 육류는 중심온도 75도,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칼과 도마, 조리기구를 더욱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 씻기, 보관온도, 구분 사용, 가열하기, 세척과 소독, 손보구가세 기억하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는 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놓으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2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연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아무리 탁한 연못도 한 줄기 생수만 솟아나면 자연이 맑아지는 것처럼, 아무리 혼탁한 세상일지라도 새의 성자가 나오면 다시 맑아진다고 하시면서, 시방세계를 정화하기 위해 수행에 더욱 힘을 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도량의 아침.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8월 6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공신편 2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세상을 정화하기 위한 수행으로 다섯 가지 요강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리사욕과 이기주의로 가득 찬 세상을 공도주의와 자리이탈로 맑히는 데 힘쓸 것. 둘째는 명예욕으로 가득 찬 세상을 겸허와 양보의 세계로 돌리는 데 힘쓸 것. 셋째는 풍속과 질서가 문란한 세상을 절욕과 금욕으로 바로 세우는 데 힘쓸 것. 넷째는 무력으로 가득 찬 세상을 청렴 담백한 세상으로 바꾸는 데 힘쓸 것. 다섯째는 안일과 향락에 물든 세상을 글로 수도하는 세상으로 돌리는 데 힘쓰는 것이었는데요. 세상과 마음의 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밝혀주신 건데요. 아무리 혼탁한 상황이라도 한 사람의 뚜렷한 서원만 있다면 그건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원동력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죠?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인 원불교와 교부탐망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먼저 창작성가 대산종사 찬가, 이어서 이선입니다. 행복의 나라로.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우리 교당 법당 그리기 대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는 21일은 법인절입니다. 법인절은 원불교의 4대 경절 가운데 하나로 우리 원불교가 법계 인증을 얻은 것을 기념해 경축하고 원불교의 창립정신, 곧 중생제도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봉공한다는 정신을 반주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법인절을 맞아 청소년국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당 법당 그리기 대회인데요. 반짝이는 일원상, 법당 풍경, 함께 법회를 보는 모습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교당 법당을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 그림 크기는 A3, A4 사이즈입니다. 참여한 어린이에겐 멋진 기념품을 드린다고 하네요. 어린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교당의 아름다운 모습,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많은 어린이 교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우리 교당 법당 그리기 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윤상, 너희들 것이니까.

휴가는 일에서 벗어나는 휴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엔 휴식이 필요하죠. 매일 달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몸도 마음도 쉬어주어야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내려놓기, 불가에서는 이것을 도방하라고 합니다. 모두 아래로 내려놓다 라는 뜻이죠. 지게에 잔뜩 짐을 지고 있다가 그 짐을 아래로 딱 부려버리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현실에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도 생각도 인연도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묶여있고 붙잡혀 있습니다. 놓으면 편안해지는데 오히려 내려놓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감히 용기 있게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덧없는 무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전부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집착된 생각을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상을 놓고 나 없음에 무아가 되면 내려놓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한 움큼도 되지 않은 욕심을 꽉 쥐고 있으면 그보다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도 미움도 놓았을 때 참 사랑이 보이고 옳고 그름도 내려놓으면 참 옳음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허공에 내던지고 또 때로는 땅 위에 툭 내려놓으세요. 하늘과 땅은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십니다. 나를 놓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음 산책, 오늘은 박덕희 교무님의 글 내려놓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숨 한번 크게 들이쉬어봐요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교우 탐방 만나볼게요. 헌책방 여름 냄새.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전북교구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원불교 전북교구가 주최하고 익산 유스호스텔이 후원한 원불교 가족 행복 캠프가 지난달 25일부터 1박 2일간 개최됐습니다. 자녀를 둔 원불교 교도 가족들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원불교의 교리를 일상에 적용해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는데요. 행사 첫날 결제식을 통해 시작을 날린 참가자들은 온 가족이 법문을 봉독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어 진행된 가족 변화 그리기와 팀 파워 프로그램에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벽을 허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야간에 진행된 세족식과 촛불 소통 시간은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익산 성지를 순례하며 성자의 발자취를 따라갔고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일정으로 모든 캠프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북교구는 이번 캠프를 통해 행복한 교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을 다졌고요. 앞으로도 가족 단위의 교화 프로그램과 마음 공부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구의 오랜 염원을 담아 추진된 대종경 편수도량, 산동교당 배구암 복원 사업이 기공식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며 교단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배구암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이 완료됐는데요. 지난달 13일 폐기물 처리 등 현장 정리가 모두 마무리됐고요. 뒤편의 피해목 제거까지 마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복원 공사를 위한 기초 환경 정비를 완벽히 끝마친 상태입니다. 대구암은 원기 38년이었던 1953년 정산종사님께서 약 한 달간 요양하시며 일원첩, 요제임천 등 여러 법문을 남기신 뜻깊은 도량인데요. 특히 원기 41년이었던 1956년에 발족한 대종경 편수위원회가 원기 42년 10월 1일 이곳으로 장소를 옮겨 이공전 종사, 박정훈 종사 등 선진들이 정산 종사님의 감수 아래 대종경 편수를 완성한 교단사적 핵심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숭고한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면 복원이 시급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건물의 심각한 노후화와 구조적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법당 개조 과정에서 내부 구조가 변경돼 지붕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기둥에 뒤틀림이 발생했고요. 원기 90년이었던 2005년에 일부 수리를 진행했지만 20여 년이 흐른 현재 수리 부위가 부패해 붕괴 위험마저 제기되면서 배구암을 원기 38년 정산종사님 요양 당시의 모습으로 해체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교구 관계자는 배구암이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비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해 늘 아쉬움이 남았던 교보였다며 이번 복원은 단순한 건축물 재건을 넘어 정산종사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우리 교단의 정신과 역사를 다시 세우는 거룩한 불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산동교당 배구암 복원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정성과 마음이 모아지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교구로 가볼까요? 대구 경북교구가 지난달 18일부터 1박 2일간 성주 삼동훈련원에서 어린이 여름 훈련을 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교도 47명이 함께하며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드는 어린이로 성장하길 염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린이들은 법당 활불댄스와 물놀이,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훈련 일정을 보냈고요. 또 대종사님의 진영 앞에 서서 저마다 준비한 사요 실천 다짐문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친구, 다른 친구를 나누지 않고 모두 소중하게 대하겠다는 다짐 속에는 원불교 교리인 타자녀 교육의 정신이 담겼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공도자의 마음을 배우고 친구를 아끼는 마음도 다시 한번 새겼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교무 7명과 예비교무 3명이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과 훈련 진행을 도왔습니다. 정성어린 손길로 이틀간의 일정을 뒷받침한 진행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놀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대구 경북교구 일정 살펴볼게요. 먼저 오는 12일 오후 2시 대구 경북교구 교화기획위원회가 교구청 1층 청소년 법당에서 진행되고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청교 문화답사가 거제도에서 진행됩니다. 또 원기 111년 궁금이 교리학교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대면과 비내면 모두 가능하며 신청과 문의사항은 대구경북교구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서울교구 소식 만나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박 3일간 안암교당이 동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반 정기훈련을 개최했습니다. 교도들의 신심을 증진하고 참된 공부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훈련이었는데요. 이번 정기훈련에 참가한 교도들은 개각전에 모여 결제식으로 훈련의 시작을 알렸고요. 아침 일과 시간엔 일심을 길러내는 수양과 마음 도량과 현실 도량을 맑히는 아침 청소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교도들은 청정한 자연 속에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되새기며 맑은 공기와 함께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훈련 기간 교도들은 일상 수행의 요법 공부와 염불, 기도와 행선을 통해 요란해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상심을 찾았습니다. 특히 단전주 선법과 마음 공부를 실천하며 어떠한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자주력 공부에 힘을 다졌고요. 사리 연구의 지혜를 밝히는 강연 시간을 통해 서로의 회강반조 체험을 나누며 깊은 법연을 확인했습니다. 교도들은 가까운 인연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놓치기 쉬웠던 경계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상시일기 기재와 공부심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정기훈련을 통해 물질의 유혹과 경계 속에서도 스승님의 가르침과 법동지들의 의견 교환의 법이 있음을 배우며 수도권 교화의 선봉 도량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참된 교도로 거듭날 것을 기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교구 영광교구입니다. 지난달 16일 영광교당 소법당에서 영광교구 원덕회가 원례회를 가졌습니다. 농번기로 인해 잠시 휴회했다가 7월을 맞아 다시 개최한 건데요. 정성스러운 기도로 시작된 이날 원례회에 참석한 원덕회원들은 서로의 건강을 염원하며 따뜻한 안부를 나눴고 영광교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교구 발전과 교화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혜와 봉사의 정성을 한데 모았습니다. 또 교구의 비전과 교화 현황을 상세히 공유했고요. 앞으로도 교구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으로 뜻깊은 화합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영광교구 염산교당 김지연 교무님이 지난달 16일 군남 여산 실버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시원한 수박 화채 만들기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삼복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다정한 온기를 전한 건데요. 김지연 교무님은 신선한 수박과 제철 과일을 정성껏 준비해 어르신들이 직접 손쉽게 과일을 다듬고 화채를 만드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알록달록한 과일을 나누며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고 시원한 화채를 함께 맛보며 무더위를 식혔고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은혜와 마음공부의 온기를 전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영광교당에서 청소년 여름 훈련과 초등 신성의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힘, 할래 말래 내가 하긴 해야 해 라는 부제와 자정양성으로 만드는 인권평등 세상을 주제로 3일간 청소년 여름 훈련과 초등 신성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기 쉬운 청소년들이 자정양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힘을 기르고자 마련된 이번 훈련은 매일 알찬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1일차와 2일차에는 참회기도, 다짐기도와 수행일기를 작성하며 지나온 타력생활을 성찰하고 모든 인연에 보은하겠다는 다짐을 새겼고요. 병행 운영된 초등신성회에서는 교무님 인터뷰를 통해 성직의 사명을 깊이 이해하고 법요도구 예절과 교당시설 전반의 사용법을 체득했습니다. 또 작은방 챌린지 미션을 통해 법당 정돈, 공양실 청소, 승강기 작동, 플랑 설치 퀴즈 등의 과제를 단별로 직접 실천하면서 청소년들이 교당의 주체로서 자력양성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법을 상세히 알게 되는 뜻깊은 훈련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교구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입니다. 감사의 문.

0: 원불교 알림 책.
1: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원기 111년 영산성지 법인기도가 오는 8일 오후 4시 30분 영산성지 법인광장과 구인봉에서 진행됩니다. 영산성지 법인기도는 원기 8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지님들께서 사무회한 정신으로 창생을 위해 기도하신 아홉 봉우리에 올라 함께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는 자리에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인절을 기념해 제8회 법인절 기념 학술대회가 진행되는데요. 영산선학대 정연기 교무, 동탄교당 박세윤 교무, 원불교 본공의 김경선 교도가 법인정신의 계승과 교화단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영광 국제마음 훈련원에서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이무진의 청춘만화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인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광대하다 함은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이니 마음이 증에 편착이 없고 국경에 국한이 없고 순역에 집착이 없고 고락에 잡힘이 없으면 곧 심량이 광대하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2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포모,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요즘 흐름에서 소외되거나 놓칠까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이래요. 맞아요. 누군가의 SNS를 보고서 느꼈던 그 감정 말이에요.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다. 이런 전제가 무너지면서 그런 공허한 생각들이 스며들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불안은 곧 착각 아니겠어요? 오늘도 소소한 행복 속에서 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루를 꾸려보시길 바라며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은요, 한그루브의 어차피 한 번.

반갑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노래 가사에 불안은 안개요 용기는 길이라 오직 나를 믿고 가오리다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아주 멋진 말이죠. 힙합과 국악의 조화도 좋은데 분명히 온다는 그 확신의 말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불안으로 나의 일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분명히 올 그날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 보자고요. 자,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N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T.I.O.P의 맨발의 청춘, 김장훈의 쇼!

전 12시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491 쓰시는 분이 어제 인별피드 보니까 지인은 해외여행을 가고 누구는 좋은 직장에 이직했다고 자랑을 하고 그걸 보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면서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노력해도 다 부질없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뻥 뚫릴 것 같았는데 오늘 희원씨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마음 다 잡아봐요. 남들 속도 말고 제 속도대로 오늘 하루 소소한 행복 찾아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아, 지인이 해외인가 해외여행을 가고 누구는 좋은 직장에 이직을 했고 아, 우리 2491님께도 언젠가는 또 여행을 가실 때 누군가가 봤을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거는 계속 바뀌는 것 같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속도대로 가는 게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화이팅! 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저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수님 뒷번호 7731 쓰시는 분은 점심을 먹고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날 더운데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도리어 제 걱정만 하시네요. 자식 걱정뿐인 부모님 마음 생각하니 괜히 찡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부모님 마음에는 자녀 생각뿐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뒷번호 1209 쓰시는 분이 어제 야근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휴게실에서 쉬고 있어요. 휴가철이라 사무실에 사람이 반으로 줄어서 일은 두 배지만 다음 주 제 휴가만 바라보며 버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휴가니까요. 우리 한번 신나게 즐기면서 가보자고요. 아,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에이트의 달콤한 나의 도시.

어반자 카파의 목요일 밤 에이티의 달콤한 나의 도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워킹맘 캔디님이 육아랑 일을 병행하느라 제 삶은 없는 것 같고 다른 엄마들은 인별그램에서 아주 우아하게 사는 것 같아 좀 씁쓸했어요. 나만 너무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 하던 찰나에 이 방송을 딱 들었네요. 오직 나를 믿고 가오리다 라는 가사처럼 오늘 저녁엔 우리 아이랑 나란히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웃으면서 저만의 속도로 행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덕분에 위로 얻고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럼요. 아 그리고 아 인별그램을 보다 보면 이제 저도 같은 사람으로서 아 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여러분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혹 뭐 집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질러져 있다가도 그 사진을 위해서 갑자기 미친 듯이 치우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이 예 다 똑같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정신없는 와중에 머리 막 난리 나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러나 사진 찍을 때 우아하게 스마일 하고 찍었다가 아유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나오는 삶이 다 똑같습니다. 사진의 그 한 켠에서 정말 예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아, 또 그 외에 그 시간 외에는 이제 정신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디님 나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요 그럼요. 아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웃으면서 그 소소한 행복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행복 잘 만들어 계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뒷번호 6723 쓰시는 분이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번 주에 더운데 오지 말고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어라 라고 하시네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촉촉해 하시는 것 같아 주말에 아이들과 수박 사들고 깜짝 방문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안 봐도 비디오네요. 아 오자마자 아유 더운데 입꼬리가 예 올라가셨는데 아 말씀은 아유 뭘 더운데 여기까지 왔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하실 게 안 봐도 예 그쵸 우리 비디오 그런 어떤 웃음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뒷번호 153이 쓰시는 분은 재택근무 중인데 집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틀었더니 전기세 걱정이 슬슬 되네요. 그래도 사람 살고 봐야겠죠. 시원하게 라디오 들으며 일하니 능률은 오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안 키시면 오히려 몸에 병이 납니다. 1부 끝곡으로 뒷번호 5659 쓰시는 분의 신청곡 이정인의 썸머댄스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요구 조건만 많으므로 빚만 더 지고 성인은 의무 조건만 많으므로 복이 늘 넉넉하나니라.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넘어밴드의 2008년 여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 딸록이 오색 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의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뒷번호 3310 쓰시는 분이 공항버스 운전기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휴가 떠나시는 손님들 얼굴엔 설렘이 가득하네요. 더운 날씨에 운전하느라 피곤하지만 다들 행복해 보이셔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막상 생각을 해보니 공항 쪽에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얼굴에 미소 띈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에 생각지도 않은 좋은 직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설렘이 있잖아요. 비행기 타기 전에 얼마나 기뻐요. 아유, 가고 싶네요. 뒷번호 91155 쓰시는 분은 휴가 때 읽으려고 사둔 책을 더위 때문에 한 페이지도 못 읽고 있었는데 오늘 점심 먹고 도서관에 피서를 왔습니다. 시원하고 조용해서 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도서관에 가면 아주 좋죠. 예. 그 맴맴 소리와 함께 예, ASMR을 들으면서 아주 그냥 책 넘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옆에 이제 뭐 커피든 아니면 물 이렇게 놔두고 보다 보면은 한참 볼 수 있어요. 예,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7392 쓰시는 분은 남편이 오늘따라 점심시간에 깜짝 안부 전화를 걸어왔네요. 더운데 집에서 밥 차리지 말고 배달시켜 먹어 하는데 틱틱대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상남자시네요. 그쵸? 츤츤 츤데레. 예. 꼭 시켜드세요. 네. 뒷번호 3340 쓰시는 분은 점심 메뉴로 열무국수 먹고 왔네요. 얼음도 엉덩 띄운 육수 마시니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 기분 계속 유지되게 신나는 노래 부탁해요. 희원 씨.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카드의 Back to Life 그리고 아일랜드의 Into the Island.

카드에 Back to Life 그리고 아일랜드의 Into the Island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641 쓰시는 분이 더위 때문에 입맛이 싹 달아나서 점심으로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비우고 왔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네요. 다들 식사 거르지 마세요.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들은 입맛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런 때는 사실 어떤 막 거창한 막 불 앞에서 막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은 사실 입에 잘 안 들어가니까 뭔가 좀 짱았지. 예, 그런 것들 아니면 젓갈 뭐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좀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침이 고이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면서 너무 먹고 싶네요. 갑자기 그게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돌빼기라고 예 여러분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그런 거 굉장히 쓰지만 예 몸에 좋은 것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뒷번호 7982 쓰시는 분이 희원 씨 내일이 입춘이래요. 아. 헐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내일까지 최고로 덥다는데 그래도 입춘이 오니 가을이가 아주 먼 어딘가에서 오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벌써 입춘이네요. 아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처밍의 마음사전 박지원의 내게 말해.

이추어밍의 마음사전, 박지원의 내게 말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3부에서는 바로 정호의 힛쌤 있는 날이니까요. 또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나갈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부석순의 청바지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효언니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펀치 문별의 Say Yes.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에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 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힐쌤!

안녕, 희쌤이에요. 지난주엔 순우리말 드레지다를 배웠잖아요. 저는 벌써 아는 지인들에게 두 번은 써먹은 것 같습니다. 자, 배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어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머리에 쏙쏙 박히는 순우리말 퀴즈 타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고 맞춰보세요. 비교적 작은 것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는 모양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곰비인비, 2번 쪼로니, 3번 사랑없다. 비교적 작은 것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는 모양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곰비인비, 2번 쪼로니, 3번 사랑없다. 한국말 맞습니다.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정답이 눈에 딱 보일 거예요.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든 문자 샵8970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박문치의 쿨한 사이, 제스비의 나의 여름 설명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바로 비교적 작은 것을 가지런히 줄지어 있는 모양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퀴즈가 나갔고요. 1번에 곰비인비, 2번에 쪼로니, 3번에 사랑없다였는데 정답은 바로 그렇습니다. 쪼로니가 정답이었어요. 정답은 2번 쪼로니였는데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쪼로니 따라간다. 예, 이 단어를 소리내서 읽는 순간 꼬마 아이들이 우르르 선생님들을 따라가는 아주 귀여운 모습이 눈앞에 딱 그려지시죠. 진짜 사랑스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아쉽게 틀린 분들을 위해 다른 보기들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곰비인비라는 말은 경사스러운 일이 곰비인비 일어난다. 말처럼 물건이 거듭 쌓이거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랑없다는 생김새나 행동이 사랑을 느낄 정도로 귀엽다라는 예쁜 말이에요. 사랑없다 참 예쁜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배운 순 우리말들을 일상에 한 번씩 써먹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뒷번호 1734 쓰시는 분께서 희쌤 안녕하세요. 정답은 2번 쪼로니 맞죠? 저희 집엔 댕댕이가 두 마리 있는데요. 제가 간식을 들고 거실로 걸어갈 때마다 뒤에서 쫄랑쫄랑 아니 쪼로니 따라온답니다. 이 말 진짜 어감부터 너무 귀여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아이들이나 예 이런 강아지들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겠네요. 어른들한테 쪼로니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좀 뭔가 아이들보다는 예 그래도 귀엽긴 귀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춰주셨고요. 뒷번호 5104 쓰시는 분이 2번 경상도 사투리로 쫄로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맞으려나? 쫄로미가 나란히라는 뜻의 사투리라고 합니다. 쪼로니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아 그리고 뒷번호 1812 쓰시는 분이 고민할 것도 없이 2번 쪼로니. 오늘 퇴근길에 조카들이랑 쪼로니 세워 마트 가렵니다. 희쌤 오늘도 귀에 쏙쏙 박히는 진행 짱입니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호명해드린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리고 위아더 나잇의 여름 소설.

위아더 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위아더 나이스의 여름 소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8520 쓰시는 분이 휴가 다녀온 직장 동료가 사온 지역 특산물 과자를 먹으면서 오후 업무 시작합니다. 저도 다음 주면 떠나는데 시간아 어서 달려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릴 때는 음악만큼 좋은 게 없죠. 1부 그 곡으로 리센 리아 프리티걸 띄워드리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1: 대종사 개교 기념일을 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이 세계에 빛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6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룸함을로 걸어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 속 오늘은요 슈퍼주니어의 슈퍼크랩, 이민혁의 아이시 앤 스파이시, 앤소닉의 슈퍼보이 띄워드립니다.

슈퍼주니어의 슈퍼크랩, 이민혁의 아이시 앤 스파이시, 앤소닉의 슈퍼보이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동베인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6375 쓰시는 분께서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문득 나서 엄마한테 전화해 옛날 휴가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 웃었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님 곁에 계실 때 잘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자주자주 안부 물으시고 어머니랑 추억도 많이 또 그렇게 나누시기도 하고 또 여행도 같이 가시고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뒷번호 4121 쓰시는 분께선 어제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작년에 만들어준 매실청 병을 발견했어요. 뚜껑 열 때 펑 소리 나서 놀랐는데 탄산수 타서 얼음을 띄워 먹었니 세상 시원하네요. 소소한 보물을 찾은 기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안 그래도 우리 집도 어머니께서 김치 냉장고에 약 2년을 묵힌 김장 김치를 꺼냈는데 와, 여러분들 아시죠? 그 묵힌 김치가 굉장히 잘 익었을 때 그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성능이 좋은가 봐요. 아직도 아삭함이 있는데 익기도 제대로 익어갖고 아주 뭐 전을 해먹는데 와, 이 더운 여름인데도 그 전이 맛있더라고요. 아, 김치가 끝내주더라고요. 매실청은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맛있을 거예요. 예, 이런 날씨에 탄산수까지 드시면 뭐 금상첨화죠. 그쵸?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이 반일을 끝내고 쉬는 시간 너무 좋아요. 한 가지 일을 했다는 뿌듯함과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 시간 즐겨보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밭에 가겠지만요. 어우, 제발요. 제발 가지 마세요. 아, 이런 날 아침도 열대야 해요. 그러다 쓰러지세요. 아, 정말. 얘기해 주시잖아요. 밭에 또 가겠지만요. 아, 이 얘기까지 안 나왔으면 좋을 법했는데 내일은 좀 참아주세요. 아시겠죠? 김범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밭은 가지 않기로 해요. 우리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옥주연 SG 워너비의 한여름날의 꿈, 김범수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SG워너비 옥주연의 한여름날의 꿈, 김범수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함께하고 계시고요. 뒷번호 5749 쓰시는 분께서 어제 퇴근길에 장보러 들렀다가 복숭아 상자를 샀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집에 가자마자 하나를 깎아 먹었더니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복숭아, 희원씨도 많이 많이 드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요즘에 진짜 시장 가면 수박, 복숭아, 뭐 자두 이런 여름 과일들이 있는데 아유 뭐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 이렇게 맛있는 과일 먹으면 정말 너무 좋죠, 그쵸? 좋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도 오늘 가는 길에 뭘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어요. 예, 안 가지고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좀 뭘 달콤한 걸 먹어줘야겠어요. 좋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로시의 파도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도는 주로 천하를 다스리는 도로 평천하에 이르게 하려 하였으나 미래에는 평천하의 도로 근본을 삼고 천하 다스리는 도를 이용하여 평천하에 이르게 할 것이니 천하 다스리는 도는 정치의 길이요 평천하의 도는 도치 덕치의 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3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럭키 박주희입니다.

네, 취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대부분 뭐 등산, 독서, 피아노. 떠오르는 건 많은데 정작 내 취미는 이겁니다 하고 선뜻 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왠지 취미라고 하려면 자격증이 있거나 남들한테 인정받을 만큼 잘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취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일에 매료되어서 느끼는 재미나 흥미를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 것, 주말 아침에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정성스럽게 내리는 것, 아니면은 예쁜 하늘 사진을 찍어 모으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잠시 웃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게 바로 나만의 멋진 취미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소소하게 채워주는 진짜 취미는 무엇인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마성입니다. 흔들흔들.

0: 안녕들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혹시 빨래방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오늘은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은 어느 동네에 24시 빨래방 이야기 하나 들고 왔는데 말이요. 거시기 뭐냐면은 어느 빨래방 탁자에 초록색 노트가 하나 딱 놓여 있었단 말이지. 빨래를 하면서 기다리기 거시기한 손님들이 방명록을 쓰는 것이었는데 앞부분에는 건조기 성능이 좋다, 여기 섬유유연제 향기가 제일 좋다 이런 소소한 얘기만 적히다가 어느 날부터는 다른 이들의 거시기한 마음이 적히기 시작한 거요. 오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빨래병에 와서 운다. 타지에서 올라와 자취하는데 어머니 밥상이 너무 크립다. 누구야 보고 싶다. 이런 외롭고 서러운 고백들이 거시기에게 적혀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밑에 글을 또 거시기 해주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어요? 힘내세요. 저도 어제 울었어요. 빨래처럼 훌훌 털어버립시다. 근처 분식집 김치찌개가 집밥이랑 비슷해요. 밥 좀 꼭 챙겨 드시오. 하고 말이지. 마치 이기자 같지 않습니까? 예, 세탁기 소리만 가득하던 빨래방이 노트 한 권 덕분에 서로를 거시게 해주는 사랑방이 된 것이다. 이 말이요.
1: 이명주의 노래입니다. 너도 바보 나도 바보. 영암 집시인생.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경기도 왕 이수암 씨 오늘도 정말 묻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안양천 다리 밑에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다고요. 어서 오세요. 참치매니아 최경식 씨 오늘 날씨는 덥다 못해 뜨겁네요 하셨습니다. 덕산도 한양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황치현 까치가 울면

변재인 씨 조녀가해상 청취하면서 활력을 얻습니다 하셨고요.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좋은 일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자, 사윤안의 서산에 네, 밖에서 날씨가 더우니까 정신이 없어요. 네, 자 언젠가는 이 더위도 물러나겠지요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님 부산은 오늘도 완전 불볕에 찜통 더위에 나십니다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다니는 건설현장은 폭염 때문에 오전 일만 하고 오늘 퇴근하셨다고. 정매역상 김광도 씨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대전 김윤혜 씨 내일이 입추네요. 가을을 생각하면서 무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하셨고요. 자, 좋은 얘기 가지고 기다리면서 문자 보냅니다. 마음의 병으로 오랜 병원 생활하고 있는 지혜심이라고 합니다. 상막하고 따분한 병원 생활에 유일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아, 지금부터 봄날이야.

봄날이야 였어요. 경남고창 이현수 씨, 조내 가요 세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나우전 씨 응원합니다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1230번님, 계속되는 더위에 제작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더위에 지친 오후 말씀으로 시원하고 청량함으로 계곡에 흐르는 물처럼 경쾌한 바람 안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최고의 방송 조내 가요 세상 함께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김진택 난 말이요.

네, 경남 거창의 이현수 씨,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현수 씨. 여기는 조금은 시원한 느낌입니다 하셨고요. 네. 좋은 해갈상 나의 벗, 너무 더워서 휴가입니다. 이준호 씨, 휴가시군요. 동대문의 이지영 씨, 저에게는 두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해성 갔으면 노래를 듣는 것이요. 좋은 음악과 함께하면 하루가 한층 더 즐거워집니다. 또 하나는 사진과 영상 편집입니다. 결혼 전 출판사에서 교과서 편집 일을 했던 경험이 이어져서 지금도 편집하는 시간을 큰 즐거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편집에 몰두하는 시간, 그것이 저에게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팬덤에 도움이 되시죠. 네. 팬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시군요. 울산의 최경숙 씨가 행복은 향수와 같다. 자신에게 먼저 뿌리지 않고서는 남에게 향기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울산의 최강숙입니다. 예, 박우철의 노래 여러 곡 주셨네요. 김연자입니다. 어머니의 계절.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준비가 없는 일은 분망하고 질서가 맞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의 실현이 먼저 연마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혼자 있는 때에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지면 남이 있는 때에도 그 습관이 나오게 되나니 옛 성현의 말씀에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하신 것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 아닌 까닭이니 예를 행하는 이에 먼저 주의할 바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6장 법문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유독 그 닫힌 버튼만 글씨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성격이 급해서 습관적으로 누르기 때문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전기세 많이 들게 왜 그렇게 누르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사실 그런데 말이죠. 이 닫힌 버튼을 누른다고 전기가 더 드냐? 그게 아니라고 해요. 문을 여닫는 모터의 전력 소모량은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반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닫힌 버튼을 누르는 덕분에 연간 대기 시간이 수백만 시간 단축된다는 겁니다. 성격 급하다고 지적받던 그 습관이 사실은 사회 전체 시간을 아껴주는 숨은 공신인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게 안 좋다라고 뭐, 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미로 짐작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사실 보면은 이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느긋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까요? 성격이 급하다고 지적받던 그 습관이 사실은 사회 전체의 시간을 아껴주는 숨은 공신이었던 거지요. 네. 안소미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컬러링 이영만 살아있네.

있네요. 가사로 만든 이야기 기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젊은 시절의 바다는 언제나 푸르고 넓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사랑을 약속했고 모래사장 위에는 둘만의 발자국을 남기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믿었다. 그때는 사랑도 파도처럼 영원히 밀려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사랑도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 남겨진 것은 모래 위에 희미하게 지워져가는 발자국과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추억뿐이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른다. 혹시 저 바람을 타고 다시 내 곁으로 오는 것은 아닐까? 저 멀리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 사람의 발걸음은 아닐까? 잠시 뒤돌아보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바람뿐이다. 바다는 언제나 우리에게 지난 사랑을 얘기해 준다. 만남도 소중했지만 그 만남을 추억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행복이다. 오늘도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오고 다시 멀어져 간다. 마음속 바닷가에는 아직도 그날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남아있다.

자, 원해주신 노래들 전해드리고 오늘은 또 가사로 만든 얘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에세이로 바닷가의 추억 키보이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폭염은 진행형이네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찬물에 밥 한 술 말아먹고 지난주 이것저것 검사한 게 있는데 오늘 결과도 듣고 약속 처방 받기 위해서 1시간 거리를 운전해 가야 하는데 즐겁게 가고 싶어서 진해성의 인생 이야기 신청합니다. 그러니까요, 다 오늘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건강관리 체크하는 시간들 필요합니다. 나우준 씨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부여 주봉희 여사님께 기도드리신다고. 박도한 씨 들어오셨고요.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거든요. 공원 길 옆에 나무와 풀들이 수분부족과 뜨거운 햇볕에 다 들어가고 있는지 잎사귀가 시들하고 색깔도 붉은색인 것도 있네요. 비가 좀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더운 여름, 지금 다들 집 밖으로 나갈 생각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페에서 함께하고 있다고요. 평소에 사람이 없던 곳인데 네,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네. 그리고 경미 씨가 초등학교 1학년 딸과 건강한 시간 기쁨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 또 엔돌핀 좋은 향의 가요 세상이라고요. 경미 씨가 신청하신 이화정의 좋아 좋아입니다.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요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가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개모가 사탕,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제은 베이커리에서 마늘빵 드립니다. 이현성입니다. 남자의 눈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당할 일은 남도 못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Forever My Love를 전해드렸습니다. 진민영 씨와 김수찬이 함께하는 노래였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라이브 초대석.

0: 감미로운 음세,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고 멋진 라이브 스타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분. 1976년 말의 절, 그리고 영원한 명곡 소녀와 가로등으로 우리 곁에 찾아온 이래 음악은 물론 방송 연기 저술 활동까지 그야말로 끊임없이 도전해온 대중문화계의 진정한 팔색조. 그는 누구인가? 가수 진민혁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야, 예,
1: 너무 오랜만이에요.
0: 네. 아니 소개 괜찮았어요?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1: 뭐 저기지 뭐 옛날.
0: 네. 예. 예. 옛날 아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1: 그렇죠. 그것도 예. 빨리 지금 말이 안 나오잖아. 네. 다이가 들었네 진짜.
0: 아 근데 예전에 DJ로 유명하셨잖아요. 네.
1: 유명 뭐 그냥 잘 나가는 가수들은 다 네. 라디오 DJ 시키고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0: 네. 네. 네.
1: 아니, 오래 했었죠.
0: 오래 했죠.
1: 네. 네.
0: 그 이제 가수 중에는 서유석 씨가
1: 네, 서유석
0: 오래
1: 씨.
0: 했죠.
1: 박상규 씨도 네, 라디오
0: 그렇죠.
1: 네, 저하고 네. 했고 그다음에 네, 네. 돌아가신 다 돌아가신 분이네. 서유석 씨는 네, 네. 아직 계시지만
0: 예, 예. 건강합니다.
1: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주일 아저씨하고도 제가 라디오
0: 네, 네. 네. 많이
1: WMC
0: 했죠.
1: 했었고.
0: 그 저 쇼 게임하는 프로그램이 뭐였죠? 그 청백전인가?
1: 유쾌한 청백전인가? 예, 네. 거기서도.
0: 오, 많이 했네요.
1: 그때는 예, 네. 정말 많이 했었어요.
0: 그거 이제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일단 얼굴이 예뻤다.
1: 아니에요.
0: 네.
1: 뭐 쥐어지면 열심히 했다.
0: 아, 네.
1: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이름이 있었다.
0: 네, 인지도
1: 예.
0: 부분.
1: 네. 네. 그래서 뭐
0: 스타성이 있었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뭔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1: 근데 그러면 조은영 선생님도 제가 끌렸나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1: 아, 진짜?
0: 네. 아 그런데 사실 네.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모시기가 부담스러워.
1: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0: 네. 기다리셨어요?
1: 네. 네. 기다렸어요. 정말 여기 네네. 오는 방송 네네. 애청자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싶었고 네네네. 한 2, 3년 사이에 네. 신곡을 몇 개 또 냈어요.
0: 네.
1: 그래서 인사도 드려야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틱땡을 통해서 제가 지금 방송을 조금 하고 있고요.
0: 거기는 무슨 이렇게 막 이 표현이 그런데 막 붙대요. 붙어가지고 이기고 막 이런 것도 있고.
1: 어, 그런 파트가 있고 와, 저같이 네. 이제 뭐 네. 물건을 이제 소개하는 아, 프로도 그렇군요. 있고
0: 워낙 진행 잘하셨으니까
1: DJ하는 프로그램이 네네. 정말 많더라고요. 아, 요즘 그래요? 후배 가수들 보니까 거의 다 틱땡에서
0: 아 근데 예전에 방송 공중파 시대에 네. 사셨잖아요.
1: 네.
0: 근데 요즘에는 이제 통신적 부분들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조금 그 진행하는
1: 그래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0: 그렇죠.
1: 예. 여러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어. 네.
0: 근데 노래를 진민영 씨가 부르지 않는 노래를 부르시대요. 많은 곡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아, 진민영 씨 곡인가? 보면 또 다른 가수들이 부르고.
1: 아 제가 네. 한 3, 4년 전부터 네. 그 후배 노래 잘하는 네. 후배들한테 네. 제가 가사를 쓰고 미운 사랑도 물론 제가 네, 가사를 네, 네, 썼지만 네. 그래서 좋은 작곡가분하고 이렇게 해서 곡을 네. 만들어서 지금 방금 김수찬이하고 네네네. 불렀던 Forever My Love도 네. 제 가사에
0: 아.
1: 김정욱 작곡가님, 그러니까 천상제 외고 뭐 좋은 노래 많이 네네. 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해서 곡을 만들어서 만들었고
0: 네.
1: 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보시게라든가 네네네. 그런 건 제임스 킹에게 이제 곡을 만들어주고 제작해주고
0: 네네.
1: 제가 이제 커버송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손민채라는 가수 아시죠? 민채에게는 이제 해와 달이라는 노래를 또 제가 제작해서 만들어주고 제가 이제 커버송하고.
0: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1: 네.
0: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 제작을 하면 그래도 음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작하고 나면 좀
1: 네.
0: 들어왔는데.
1: 네, 근데
0: 요즘에는
1: 제작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0: 네, 네. 힘들어요.
1: 네, 네, 네, 네,
0: 수입이 그렇게 네, 많지는
1: 네. 그래서
0: 않아요.
1: 그래서 곡이 그래도 네.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알다 보면은
0: 네, 네, 네.
1: 저작료.
0: 그렇죠.
1: 네, 저작료가 네. 이제 또 꾸준히
0: 그렇죠.
1: 들어오니까.
0: 그런데 저작 저작권료도 웬만해가지고 이제 가수분들 보면
1: 진짜 저작권료가 웬만해서는...
0: 엄청 많이 받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1: 그렇지
0: 근데
1: 않죠.
0: 직접 해보시니까
1: 네네네.
0: 그렇게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1: 정말 사람들이 오 대박 뭐 이런 노래만 좀 들어오지 그렇죠. 그 외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0: 미운 사랑 정도.
1: 네. 미운 사랑 정도.
0: 네, 그 정도 되면. 네. 근데 미운 사랑을 부르실 때도 사실 기대를 하고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만시였잖아요.
1: 기대 안 했어요. 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안 계시지만 네네. 어머니가 팔순 때도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노래방 가셔서 네, 노래를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래방 가시면 이제 가수가 딸이 가수니까
0: 네, 네, 네, 네, 네.
1: 가수 딸 노래 하나 해야지 하는데 네. 막상 그렇죠. 부르실 노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녀와 가로등을 네, 부를 네. 거예요. 하얀 민들레를 부를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나보고 야 더 늦기 전에 너도 트로트 좀 좋은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네.
0: 친구들
1: 엄마가
0: 같이
1: 좀,
0: 부르게
1: 그래서 만든 게 네. 미운 사랑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뭐 대박을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
0: 편안하게
1: 예, 엄마가 그냥 친구들하고 노래방 네네네. 가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또 느낀 게 아 부모한테 잘하면 자라가도 네네. 떡이 생기는구나.
0: 아니 첫 무대가 그 저 뭐야 그 저는 아침 프로그램에
1: 네네.
0: 나오셔서 아침, 노래를 네, 여름에 아침마다. 와서 부르시는데
1: 네.
0: 그때 이제 첫 그 무대에 촥 올라오시는데
1: 네네네.
0: 오, 반응이 좋더라고.
1: 그랬어요.
0: 네. 아, 이 노래 사람 받겠구나.
1: 네.
0: 네. 근데 그때부터 스물스물
1: 천천히 네. 스물스물 네네네네. 하면서 이제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네네. 이제 커버송을 하면서 네. 확 알려졌죠.
0: 근데 그 전에 이미
1: 네.
0: 그냥 밑에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영웅 가수가 그 노래를
1: 네,
0: 선택한 거죠.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그 가수가 불러서 히트한 건 아니고 김민영 씨가 그만큼 바닥을 쫙 이렇게
1: 또
0: 해놔서
1: 후배들이 노래 또 잘 불렀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느낌이
1: 네. 네. 다 업부댕겨야 돼요.
0: 네. 그렇죠. 미운 사람 부른 사람들이 꽤 많죠.
1: 많아요. 장윤정 씨도 불렀어. 네, 네. 많이 불렀어요.
0: 노래가 좋기 때문에.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럼요.
1: 그렇죠? 근데 그런 네. 노래 만나기가 네. 정말 어려워요.
0: 그 작품자가 그
1: 작곡가 송광아
0: 그렇죠.
1: 씨.
0: 그렇죠. 예.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1: 네. 예, 맞아요.
0: 노래교실만
1: 뭐,
0: 하다가
1: 예.
0: 노래교실만 했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때.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녹음실 연습실 만들어서 막 작업하고 있었는데
1: 네.
0: 김미령 씨의 노래를 참난 이부터 지금 줄 서가지고 지금은 이제 노래교실보다는 노래 심사로 다니셔요.
1: 맞아요. 네. 너무 잘 됐어요.
0: 오, 바빠졌어요. 예. 곡 받으려고 줄 서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인생은 이렇게 변해요.
1: 맞아요.
0: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1: 그러니까 우리 뭘 네. 변했죠?
0: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1: 그냥 지나가고 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자 그러면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우리 얘기가 길어졌는데
1: 네.
0: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운 사랑을
1: 또 안 들을
0: 수가 없죠. 예, 네. 이 노래부터
1: 라이브?
0: 출발할까요?
1: 네.
0: 예.
1: 제가 인열을
0: 네. 예, 인열을 끼고 라이브 초대석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로 오랜만에 또 김민영 씨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노래도 들으시고 또 모습도 보시고 이제 그 러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토요일에 저희가 TV를 통해서 원음방송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라디오로 또 너튜브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민영 씨가 불러주는 미운 사랑입니다.

0: 이 노래에 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인연을 이게 끼고 하다 보니까 끈이 꼬여가지고
1: 네, 끈이 꼬여가지고 네,
0: 끈을 놓을 아이고. 수가 없어서 네.
1: 여러분들이 더 놀라셨죠?
0: 네. 네. 아니 보이시는 분들만 그러죠?
1: 그렇죠.
0: 아, 듣는 분들은 몰라요.
1: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도
0: 우리만 우리만 그 끈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1: 어, 아, 저거 어떡하지? 저거 네, 어떡하지 하셨을 네, 거예요. 네.
0: 예, 끈이 꼬여 있었어요.
1: 꼬였었어요. 예,
0: 끈을 풀었습니다.
1: 전영 위원님하고는 끈을 또 너무 안 되나 봐요.
0: 그러니까요. 그렇죠. 끈이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1: 네. 단단히. 네, 네. 예.
0: 근데 이 노래 딱 그 이제 듣잖아요. 네. 뭐 가이드로 듣기도 하고.
1: 네.
0: 딱 들었을 때 어, 이건 내 노래다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1: 어, 사실은 이 미운산 송강호 작곡가를 이제 지인을 통해서 네네네. 이제 알고 네. 곡을 받으러 갔는데 네. 어, 곡 받는 곡이 그렇게 싹 와닿진 않았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어, 한참 전에 만들어 놓은 곡이었어요. 네, 체념이라고.
0: 네네네. 네, 네.
1: 근데 그거를 들려주는데 네. 그 불렀던 가수가 이제 가수를 안 한대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봤죠. 너무 멜로디가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이 송 선생 이거 가사 좀 다. 바꿔도 돼? 그랬더니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더라고. 네, 네. 그래서 바꾼 가사가 이제 미운 사람.
0: 아 이게 체념이었군요.
1: 네.
0: 곡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1: 멜로디가 네, 너무 좋아서 네, 이거 네. 멜로디는 마음에 든다. 그러니 가사를 좀 바꾸고 한번 네, 네, 네. 하면 어떨까 해서 네. 미운 사랑이 탄생했어요.
0: 야, 아니 체념하고 미운 사랑하고 네. 느낌이 확 다르네요.
1: 그렇죠.
0: 네. 네. 체념하면 이게 뭔가 안 돼.
1: 가사가 틀리니까.
0: 네. 네.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체념했으면 아마 아,
1: 체념했겠죠.
0: 네, 체념했겠죠. 네. 네. 어, 많은 곡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곡을 계속 네. 지금 발표를 한단 말이죠.
1: 네. 네. 계속 신곡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네네. 제가 76년, 아, 진짜 저 금년에 50주년 콘서트 합니다.
0: 네네, 축하드립니다.
1: 예, 벌써 네네.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0: 76년에 네, 데뷔 네, 말해줘요. 네. 그게 벌써 2026년이니까 어. 50년이더라고요.
1: 이야, 네. 금방 갔죠.
0: 금방 갔어요.
1: 네. 그때 나이는 이제 뭐 3살 때 데뷔하신 거죠?
0: 나오면서 네. 노래를 했다나 몇 살에 했다나.
1: 야 이제
0: 그래요.
1: 예, 딱 50년 하면 왠지.
0: 네, 그래갖고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만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오, 진미령 씨 안 네. 갔다고. 오. 그리고 생각보다는 네. 더 제 나이보다도 더 네. 많이 보시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네. 그분들도 이제
1: 오래됐으니까.
0: 오래됐고 네,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네. 상대방 그 네, 네. 팬들이 네. 나이를 같이 네, 네. 먹어가니까 그래요. 진미령이라는 여자가 네. 나보다 많지라는 생각들을 네, 하시는가 네, 네, 네, 봐요. 근데 네. 그렇지는 않은데. 예.
1: 거의 이제 죄송하지만 네. 80대 분들이 친구인 줄 너무 오래되셨으니까
0: 그런 분들도 계세요.
1: 네, 예전에
0: 보통 70 중반? 네. 초중반?
1: 네. 아니 히트곡이 네. 그때 당시에 나왔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네. 76년에 네, 나왔으니까 네.
1: 네. 뭐 지금 뭐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80년대 90년대에 활동 시작하신
0: 그렇죠,
1: 분들이 많거든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데뷔년 데뷔 시절이 다 그분들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네네. 뭐 그러기 때문에 네. 네. 이상하지 그래서, 않은데 예.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 저 여자 많아 저 많아 보여요.
1: 아니 우리 이제 밖에 작가분도 아니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아 젊어. 네. 아 근데 진짜 그 예전보다 네. 더 몸매 관리도 하시고
0: 네. 네. 그러니까 아주
1: 관리가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0: 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다이어트도 뭐 지금 뭐 거의 평생 하고 있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네. 정말 보답하는 거죠.
1: 그렇죠.
0: 제가 이제 네.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고 해서 네. 이렇게 언제 봐도 옛날에 그 모습을 보는 네, 듯해서 네, 네, 네. 네. 굉장히 좋아라들 하세요.
1: 아니 오늘 노래 부르시는데도 그대로니까.
0: 아 그랬어요?
1: 50년이 지난 그때의 그 목소리. 네. 그게 자유 관리거든요. 네. 그걸 유지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0: 예, 조금 그랬어요. 근데 네. 뭐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네. 소식이었어요.
1: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네. 식사적 부분들이 네. 뭔가 다르지 않을까
0: 네네네.
1: 싶어서.
0: 네네네. 틀립니다. 네. 소식해요.
1: 그렇죠. 예. 저도
0: 소식하시죠.
1: 예. 아침부터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아니 뭘 뺄 게 있다고 아니 식단이 그래요 우리가.
0: 그렇죠.
1: 어쩔 수 없어.
0: 유지하는 거지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 아니고,
0: 지금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1: 아니 유지하는 것도 살찌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의 식단이 그래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뭐 오전 브로콜리, 식단은 브로콜리나 뭐
0: 양배추 찍어나
1: 양배추
0: 뭐.
1: 쪄서 먹고 예, 예. 감자 먹고
0: 네,
1: 뭐 그렇게
0: 그다음에 이제 뭐 브루베리 같은
1: 예, 그
0: 거
1: 아침에 식사가 그래요.
0: 그럼 점심은 뭐 드세요?
1: 근데 그걸 그대로 먹기도 하고 근데 점심 때는 혼자 또 도시락 싸서 먹고
0: 그래. 아 도시락에 그러면 뭐 현미밥에
1: 네네네
0: 뭐
1: 가볍게 이제
0: 나물에
1: 먹고,
0: 이런
1: 예.
0: 거
1: 근데 고기보다는 그런 조절
0: 그렇죠. 그런데 예. 고기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드셔야 돼요.
1: 네 저녁에.
0: 아예 안 돼요. 네, 저녁에는 진짜
1: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저녁에는 이제 고기를 쫙 먹고
0: 저녁에 네, 네. 식단 바꾸셔야 돼요.
1: 네, 그렇죠. 저녁 6시에 먹습니다.
0: 저는. 아 그래. 아, 예. 좋아요.
1: 우리는
0: 좋아요.
1: 지금 식단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마른 사람 아니 마른 게 아니죠. 네. 자 그러면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노래 부를까요? 당신을 사랑해요 한국 들어볼까요?
0: 이 노래는 네. 저기 추가열 네, 네. 후배 가수가 네. 곡을 너무너무 이쁘게 써줘서 제가 반해가지고 네. 바로 아마 가이드 하면서 바로 녹음이 끝났던 노래
1: 그러니까
0: 중에 하나입니다.
1: 이 추가열 씨도 노래만 부르다가 또 어느 날 곡을 쓰기 시작하더니
0: 예.
1: 그냥
0: 어마어마하게 예. 많이 썼어요.
1: 딱 느낌 있는 노래들만 착착 내놓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예. 맡겨놓고 부르는 노래.
0: 준비할까요?
1: 예, 예. 준비해 주십시오. 자, 추가열 씨의 작품인데 진미령 씨가 또 이 노래를 멋지게 소화를 해주셨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네, 자,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청해 들을까요? 네.

0: WBS FM
1: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1장 말씀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자, 나우진 씨가요.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최용규 씨가 대단하십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항상 변함없고 진심이 느껴지고 정말 변함없는 최고의 가수십니다. 하셨고요. 이준호 씨가 진미령 가수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인생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파란송 님께서 밖에는 불볕더위지만 여전하십니다. 미모 가창력. 최고예요. 50주년 콘서트 축하드립니다.
4: 고맙습니다. 네.
3: 소녀와 가로등 젊은 시절 저도 좋아하던 노래랍니다.
4: 오, 맞아요. 네.
3: 지금도 그 노래는 많이 전해지죠. 소녀와 가로등도 그렇고.
4: 너무 많이들 말씀하세요. 저 딱 보면 미운 사랑 말씀하시기 전에 소녀와 가로등 먼저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장덕이가 먼저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소녀와 가로등이라는 노래를 안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꾸 덕이가 옆에 와 있는 것 같고 막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너무 제가 예뻐했던
3: 유명한 또 작품자였는데
4: 그래서 어디 가서 소녀와 가로등 뭐 얘기하면 그냥 사비부터 잠깐 들려드리고.
3: 그런데 또 그 명곡이 그 내가 여자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인가.
4: 네, 그것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3: 결혼식 할 때 가장 눈물을 흘리면서.
4: 네, 신부가 붙여놓은 눈썹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미안은 한데 근데 하객분들은 너무 감동적으로 보세요.
3: 그러니까요. 그 노래를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4: 맞아요. 맞아요.
3: 그 여성분들이나
4: 그 노래는 이제 뭐 내일이나 작가님 내일이나 저기 AR로 좀 틀어주시죠.
3: 네. 그 가사로 제가 가사로 쓴 에세이로 해서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 글로 풀어서 내일 소개를 해드릴게요.
4: 고맙습니다.
3: 오늘 다 못 불러요.
4: 오늘 다 못 불러요.
3: 시간상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얘기할 게 많은데 많은 분들이 얘기보다 빨리 노래 불러주세요.
4: 아,
3: 또
4: 그래요?
3: 하는 경우도 있는데.
4: 그러세요.
3: 네, 저희가 노래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
4: 근데
3: 이제 노래를 듣고 싶은데.
4: 그래요.
3: 아니 근데 이제 또 얘기도 듣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4: 아 그래요?
3: 그러면 이번에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4: 이번에는 하얀 민들레 한번 불러볼까요?
3: 좋죠. 하얀 민들레. 네, 이 노래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진미령 씨의 노래 오늘 다 못 듣고 할 때까지 가겠습니다. 또 얘기 나눌 것도 많고 진미령 씨가 부르는 하얀 민들레 들어보실까요?

0: 진민영님 노래는 추억이네요, 추억. 네. 이렇게 참 지면의 최경식 씨. 김정 씨 가수 뭐 있어? 패날레 소녀와 가르동 소녀 같아. 진짜 소녀예요.
1: 아이, 네. 고맙습니다.
0: 만년 소녀.
1: 고맙습니다.
0: 예.
1: 예,
0: 그리고 경미 씨가 사랑해요 당신을 좋아하는 곡입니다. 예, 어떤 계곡 바다 풍경보다 시원하고 감미로운 분위기에 더위를 이깁니다. 하셨고요. 네. 동대문 이지영 씨가 아우 지민영 가수님 라이브로 부른 노래들 정말 다 멋져요.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그리고 진미령님 노래가 예술입니다 하셨고 그리고 진미령 가수님 가요세상 납신거 환영합니다. 미운 사랑 제가 왜 마음이 짠합니까?
1: 네, 왜 그렇죠?
0: 그래요, 그래요. 하얀민대도 부탁할게요.
1: 가요 없어 보여요? 네,
0: 네. 아니에요. 본인의 노래가 따르다고. 본인의 감정이. 네. 그리고 일산수산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고 네. 진미령 씨 반가워요. 미운 사랑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현수 씨가 진민영 씨 너무 반갑다고 네. 소녀와 가르동 미운 사랑 등 히트곡이 많이 있는데 어느 방송 자주 와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그리고 대중가요의 불새철 진민영 씨 늘 항상 불새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와 갑장친구 반가워요. 항상 즐겨 듣고 있어요. 대구의 이영국입니다.
1: 어머 네. 반갑습니다. 갑장이에요?
0: 20대 초반인가 봐요.
1: 아이 그렇게 가지 말라니까. 그렇죠. 50 중반이구나.
0: 아, 그렇지. 아, 네. 너무 갔다.
1: 20대. 네, 안녕하세요. 네. 50대 중반.
0: 죄송합니다.
1: 네.
0: 줄여도 너무 줄였어. 네.
1: 자. 그러니까.
0: 네, 예,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네. 습관적이었습니다. 자, 영상 도민고 님이 진민영 님 반가 미운 사람 듣고 싶어요. 해서 불러 드렸던 노래였고요. 네. 서산의 유상욱 씨 너무 반갑다고 오늘 다들 미운 사랑 진미령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동지 네 장영미 씨 미운 사랑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1: 감사해요.
0: 네. 그리고 또 이 추억의 노래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1: 네네네네. 예.
0: 그리고 또 활동을 계속 해주시니까 또 고마운 것.
1: 그렇죠. 네. 활동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네네. TV가 공중파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런 그쪽 프로그램에는 이제 트로트 네. 프로그램이 많지 네네. 않아서 네네. 얼굴을 자주 못 뵙지만 케이블 TV를 네네. 통해서 네네. 정말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러니까 뭐 채널 얘기해도 네네. 되죠. 네네. 뭐 가요 TV, 네네. GMTV 네네. 뭐 또 많이 나가는 저 TV가 실버 아이 TV.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버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쪽에 많이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찾아봐서 네. 보시면 되겠어요.
0: 그렇죠.
1: 예.
0: 네, 그래도 끊임없이 또 얼굴을 보시고 어떤 기회든 간에 또 만날 수 있으니까
1: 네네네. 네.
0: 또 건강하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또 바랄 것
1: 더욱더 관리 잘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내 엄마라는 노래가 아까
1: 내 엄마라는 노래도 제가 산데 네. 어머님이 이제 90을 넘기셔서 네. 이게 엄마한테 가면 쾅해 계셔. 그래서 엄마 네. 왜 잠을 네. 못 주무셨어? 그러니까 들치락 들치락 엎치락 네, 뒤치락 네. 하느라 못 잤어.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말씀 중에 아유 뭐가 자꾸 보여 이렇게 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네, 보이시기 네, 시작하시나 네, 봐요. 네.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 네. 그런 꿈은 내가 대신 해줄 수가 네네네. 없는 거라
0: 네, 떠나는 부분들에
1: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에 와서 자다가 벌떡 네. 일어나서 이거 네. 엄마 가요 없어서 어떡하지 네. 하고 막 써내려간 것이 내 엄마라는 가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송강호 이제 작곡가한테 연락해서 이 가사 받아봐 우리 엄마 얘기야
0: 네네네.
1: 곡 붙여줘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내 엄마인데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가 이 노래를 여러 번 듣다가 가셨어요. 아, 예.
0: 네. 이 노래 부르면 또 어머님 생각나실 거예요.
1: 이 노래 부르면 저도 그렇지만 네. 저는 이제 연습 때부터 많이 울었고 이 노래를 부르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0: 이 시간에 조금은 활발하게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진행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가슴으로 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들으면
1: 글쎄 말이에요. 그 레퍼토리를 네. 잘못 선정했나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너무 우리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네, 조금은 네, 편안한 시간이 필요해요.
1: 그러면 내 엄마
0: 네네.
1: 부를까요?
0: 예, 내 엄마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시부터 4시까지는 제가 워낙 시끄럽게 하는데 이제 진미령 씨가 와서 오늘 또 부드럽게 하는 것도 또 이 분위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진미령 씨가 전해주는 내 엄마 함께 듣겠습니다.

0: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가슴이지요.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연 하나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죠. 예, 아직도 목소리가 순수하십니다. 이 시간이 아름답습니다. 관리 잘하시고 정말 건강하시죠.
1: 고맙습니다. 네.
0: 재승현 씨가 너무 반갑습니다. 드럼하고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마스터한 곡이 미운 사람이었어요.
1: 아, 그래요? 네. 예.
0: 그리고
1: 아, 드럼 치기 너무 어렵던데.
0: 그러니까요. 뭐 아, 그 드럼 배우 보셨어요?
1: 아니요, 우리 조카가 지금 배우고 네네네.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어려서 그런지 빨리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손발이 다 따로 놀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발 두 개, 손 두 개가 네네, 다 따로 놀아요.
0: 따로 놀아야 돼요. 네. 연습할 때도.
1: 근데 우리 네. 이 정도 되면 다 같이 놉니다. 네. 따로 안 놀고.
0: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데 네. 배우면서 스트레스가
1: 스트레스
0: 쌓여요.
1: 스트레스 받아요. 쌓여. 네. 진짜.
0: 그래서 그냥 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냥 네. 남들이 하는 거 보는 네. 걸로. 네네네. 네. 그리고 응원해 주는 걸로.
0: 그렇죠. 네. 아 근데 드럼 아니어도 할 게 많으시니까.
1: 저는 칼질을 하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1: 네, 요리한 지는 정말 오래됐죠.
0: 그러니까 요리는 요리고 또 뭐 인터넷 뭐 재테크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1: 네, 요리책은 한 네 권 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주식책은 네. 또 한 권 낸 적이 있는데 네, 근데 네.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하고 같이 네. 했는데 저는 그 책을 내면서 결론은 네. 그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네. 아, 주식은 하는 게 아니구나. 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0: 그렇죠. 근데
1: 뭐냐면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네. 아니라 그 주식에 올인을 해서 네, 네, 네. 그 앞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해야만이 네. 남들만큼 그렇죠. 벌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냥 네. 취미 삼아 남들이 그렇죠.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주식이더라고요. 네.
0: 또 남들 정보 듣고 네. 남들의 얘기 듣다가
1: 네. 네.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0: 본인이 뭐 결정해야 되니까. 네.
1: 책 한 권 쓰고 아 이거는 섣불리 갈 수 있는 네. 게 아니구나라고 그때 터득했어요.
0: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하시고 나서 터득하신 거예요.
1: 그렇죠. 누구나 네.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요리는 끝없이 아마 안 일어나는 날까지 요리는 제가 하고 연구하고 네. 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시간이 아쉬워요.
1: 벌써 됐어요?
0: 네. 근데 자주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불러야 오죠.
0: 네, 네. 언제든지 제가 부를까요? 언제든지. 시간만 전화 주세요. 아 저 시간 있는데 목요일에 좀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언제든지 열어놓겠습니다.
1: 네. 다음에는 제 후배 가수들하고 네. 같이 시간 좀 네, 만들어 주세요. 네, 네, 네.
0: 예. 그래요. 함께 오시면 네. 좋겠습니다.
1: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0: 네, 그래서 후배 노래 한 곡을 불러주실까요?
1: 아, 그럴까요?
0: 네네네.
1: 네네네.
0: 제임스 킹의 노래 아까 이보시게.
1: 이보시게.
0: 네네,
1: 예.
0: 부르셨다고요. 예. 이 노래도 제임스 킹이 부른 거하고는 또 이제 다른 느낌이시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제 느낌대로 불렀으니까.
0: 네. 그 진민영 씨가 불러주는 이보시게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1: 네네네. 네,
0: 준비해 주시고. 네. 항상 우리에게는 그 추억을 함께 안고 가는 분 진미령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0: 자, 오늘 진미령 씨의 명품 라이브와 여러분의 정교연 사연이 더해져서 두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행복했는데요.
1: 네. 행복했어요. 제가 네. 더 행복하죠.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시고 네. 제가 지금 댓글이 눈에 없어서 네, 네, 네. 예, 함께 제가 인사를 못 네, 드려서 네, 네, 조금 네. 아쉽긴 그렇죠. 해요. 예, 예.
0: 마무리 인사를 한번 그러면
1: 네,
0: 해주시죠.
1: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생방송이 끝나고 네. TV를 통해서 또 네, 유튜브를 네, 통해서 네, 네, 네. 나간다고 하니까 네. 지켜봐 주시고요. 네. 더 열심히 관리하고 더 열심히 좋은 노래 만들어서 여러분 가슴에 남는 그런 가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조만간에 또 모시겠습니다.
1: 네. 네.
0: 자, 마지막 곡은 김시아의 영원히 당신만을 내 팬이 되어주세요. 승자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박재권이 묻기를 무엇이 천도의 가장 큰 요건이 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서원 일심과 청정 일념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것이 서원이며 어떻게 하여야 청정해지나이까. 답하시기를 욕심을 떠나 마음을 발언함이 서원이요 밉고 사랑스러운데 끌리지 아니하면 청정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며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내 지역에 태풍예보가 발표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태풍의 이동 경로와 도달 시간을 확인합니다. 비바람이 시작되기 전 화분, 자전거, 캠핑 의자처럼 밖에 둔 물건은 실내로 들이고 간판과 배너 등 옥외 설치물은 고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빗물바지와 배수로에 낙엽과 쓰레기를 미리 치우고 옹벽이나 축대에 금이가 있거나 물이 새어나오면 가까이 가지 말고 신고하세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모래주머니와 물막이판을 미리 설치합니다. X자 테이프나 신문지만으로는 창문 파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틈을 막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세요.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과 건전지,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고 단수에 대비해 생활용수와 식수도 미리 확보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천하가 한 집안 되는 때라. 앞으로는 어떤 지도자든지 세계주의로 나아가야 크게 성공하리라. 세계의 사업을 하는 이는 각국 사람을 고루 생각해주고 세세생생 세계 평화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휴대폰 알람과 쉼 없이 이어지는 메시지 속에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문득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끄고 정적 속으로 빠져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원불교에는 정기훈련이란 게 있습니다. 일상 속 마음 공부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두 번쯤은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천주교에는 잠시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는 피정이라는 전통이 있고, 불교에는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수행법들이 전하는 바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을 멈추고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름휴가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일이라면 우리 종교인들의 여름휴가는 내 마음의 풍경을 들여다보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름휴가철이 한창입니다. 세상 소리에 묻혀 그동안 들어주지 못했던 내 안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휴가를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0: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한창인데요. 우리 둥둥 가족분들은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어떤 휴가를 보내고 계신가요? 원불교의 정기훈련, 천주교의 피정, 불교의 템플스테이까지 이름은 달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는 같을 겁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어렵더라도 나를 위해 하루 정도는 스마트폰을 끄고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진정한 의미의 휴가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 종교인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현장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종교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획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 기념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개막한 이 전시회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7년 60항쟁에 이르기까지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종교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박승렬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다.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의 말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사시는 순환하고 꽃은 피면 지기 마련이며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 조각 구름은 모였다 흩어지며 지나간 바람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뜨거웠던 여름도 절기상 막바지로 내일 입추를 맞는다고 한다. 앞으로 다가올 계절은 만물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순응하며 살아가야 할까?

네, 이 뜨거웠던 여름도 가고 가을이 옵니다. 돌아오는 계절은 모든 걸 또 변화시키겠죠? 자, 오늘은 수능과 변화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가사상가 노자는 자연 변화에 순응하며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삶이란 일련의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변화다. 그러므로 저항하지 말라. 그것은 슬픔만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주역에는 모든 것은 변하니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높은 것은 모두 내려오게 되어 있으니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 아무리 바닥을 치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 내려가기만 하는 것은 없다.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바람이 불듯 우리도 인생의 비바람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잘할 수 없으니 인생의 폭풍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로마서에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를 간직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법어 원리편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해서 변화할 자리에 잘 변화하자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묵은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마음을 기르며 묵은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제도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천지에 변화하는 이치를 보아서 변할 자리에는 잘 변하며 천지에 불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변치 아니할 자리에는 또한 변치 말자는 것이며 이 변과 불변은 곧 둘 아닌 진리로서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를 가지고 있나니 그대들은 이 변과 불변이 둘이 아닌 이치를 아울러 깨달아서 각자의 공부길을 개척하라.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전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완벽해지려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주 변화해야만 한다. 네, 변화라는 것이 때론 두렵지만 이를 잘 받아들인다면 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자리는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 공부막으로 더 하모닉스의 저녁바람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천주교인들이 잠시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 묵상과 기도로 삶을 성찰하고 삶을 쇄신하는 과정으로 삼는 것인데요.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또 한 달 정도 머물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는 동안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끊고 침묵 속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수련회, 2번 피정. 1번 수련회, 2번 피정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삶의 전환점이나 삶의 쇄신이 필요할 때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의 여름 휴가 계획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도 같이 보내주세요.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랑의 이삭줍기입니다. 수도원에서.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 종교인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현장인데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종교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획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 기념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개막한 이 전시회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7년 육시방쟁에 이르기까지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박승렬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박승렬 목사입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특별히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종교인들을 기억하는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취지로 마련된 전시회인지요?
2: 네, 이번 전시회 제목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울린 종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1: 네.
2: 내용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1987년 6월 그 민주항쟁 시기까지 있었던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인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1: 예. 특별히 이번에 연 계기가 있을까요?
2: 아마 이번에 열게 된 계기는 특별히 이제 그 현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를 좀 더 던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모인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지난 역사에서 종교와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그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아마 언론들 중심으로 한번 전시회를 하셨고요.
1: 예.
2: 이번에는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사회의 다방면의 시민들이 각계각층에서 네.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을 우리가 조명하고 기억하는 일 참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자, 특별히 종교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모든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민주주의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2: 네.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불교에서도 일체중생 계유불성이라고 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1: 예.
2: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품성, 불성이 들어있다. 그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가르침이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성경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다. 이런 말씀입니다.
1: 예.
2: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 대한 고귀함과 평등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종교이고 그런 점에서 불교나 기독교나 신분에 의한 차별 또 성별에 의한 차별 뭐 어떤 특성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데 종교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하고 종교는 서로 상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이 민주주의는 모든 종교의 지향이기에 우리 종교인들이 이 민주국가를 위해서 협력한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2: 네. 지난번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에서 보면 3.1운동 때 모든 여러 종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민주주의 그 어떤 독립 사람의 어떤 품성을 위해서 했다면 또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또 이제 그런 힘을 합한 게 이제 대표적인데요. 아마 1987년에 만들어졌던 호원철폐 국민운동본부 거기에는 이제 여러 종교 단체들 또 시민들이 함께 했는데요. 아마 그런 것 등이 시민들과 종교인들이 서로 협력한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자, 지난 4일 민주화운동 기념관에서 이 전시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인들이 함께했다고요?
2: 네. 뭐 불교계에서는 유명한 우리 지선 스님이 이제 대표로 해서 오셨고요. 천주교에서는 함세웅 신부님하고 또 원주교구에서 옥고를 치르셨던 최기식 신부님,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김상근 목사님과 여러 선후배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1: 네. 자,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박승렬 목사님과의 인터뷰니까 특별히 또 개신교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국 개신교회 이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는 언제부터라고 볼수 있을까요?
2: 개신교가 민주주의에 참여하게 된건 1964년 한일회담, 한일협정 비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개신교는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란 이유 때문에 지지했고요. 또 박정희 정권의 쿠데타도 지지했고요. 좀 60년대, 64년도까지는 친정부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일회담과 한일협정 문제 때문에 이제 반대하기 시작해서 이제 박정희 시절에 이제 삼선개헌 또 유신독재 이렇게 그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그 해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 반대 운동에 나서게 됐고요. 또 개신교 민주화 운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활동한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 부흥 개발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청년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들의 그 인권과 또 그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판자촌, 이런 도시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이제 또 다른 사회, 그 개신교 내 사회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흐름이 1970년대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전후로 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낸 게 우리 제가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 NCCK의 인권위원회 조직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목요기도회를 하면서 개신교 민주화 운동이 이제 큰 틀을 만들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져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 민주주의가 단순히 어떤 정치 체제를 넘어서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운동,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일할 권리,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이 노동운동으로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개신교가 여기에 참큰 역할을 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재 권력이 항거하다가 고초를 겪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2: 아마 고초를 겪었던 분들 성함을 다 헤아리려면 아마 방송이 끝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인 몇 분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박형규 목사님, 또 이제 무직한 목사님, 또 조화수 목사님, 그리고 미국인 가운데 오글 신부님, 목사님, 또 우리 이해동 목사님 등이 계시는데요. 참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분들만큼 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그 선배님들의 부인들입니다. 감옥에 있는 남편들을 대신해서 온갖 일들을 만들고 석방 운동을 하고 또 때로는 경찰에 쫓기고.
1: 그렇습니다.
2: 남편들은 유명한 이름을 얻었지만 고생은 사모님들이 다 하셨죠. 근데 여전히 이름은 이제 무명으로 남아있는 그 사모님들을 정말 고초를 많이 겪었던 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민주화 운동의 앞장선 분들의 곁에는 그렇게 훌륭한 아내와 또 자녀들이 또 동지들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은 K민주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세계에 유례 없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단단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좀 되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2: 저는 그 세계 정치 제도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가장 취약한 것도 역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또꼭 다시 또 찾아가는 게또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그럼 민주주의는 참 손이 많이 가는 제도인데요. 지난 87년 이후 역사가, 우리 역사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에 민주적 정권 교체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좀 단단해졌다 생각했는데, 근데 최근에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1: 네.
2: 이런 걸 보면 민주주의는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지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제도다. 그래서 좀 단단해졌다 안심할 게 아니라 늘 단단해지도록 늘 노력해야 될 그런 민주주의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1: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완성은 없는 것 같네요. 우리가 네. 늘 깨어있는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를 위해서 NCCK가 우리 또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큰 역할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 저는 NCCK라고 한 단체를 지켜오셨던 또 신앙의 진리를 지켜왔던 우리 선배님들의 그 업적이 또 그 노력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NCC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종교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 네.
2: 맨 처음에 물음하셨던 것처럼 종교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종교는 흔히 신의 문제, 진리의 문제라 생각하지만 가장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을 누가 섬기느냐,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실행하고 전수하는 사람은 그 존재는 누구냐, 결국 사람이잖아요.
1: 네.
2: 종교의 핵심은 사람인데 그래서 종교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늘 알려주고 또 그리고 그 소중한 평등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종교의 핵심 가르침을 저는 사람에 대한 차별받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나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느 종교든 교리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제도 이것이 서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종교가 좀 합심하자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2: 유교에서는 측은지심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연민의 마음을 가르치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좀 종교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혐오와 차별, 폭력과 전쟁 이런 것에 대해서 멈추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결국은 이 민주주의의 본질, 또 종교의 본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으로 돌아가자. 예. 이것은 우리가 늘 해나가야 될 또 종교인들의 네.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가 우리 종교인들의 시대적인 사명을 일깨우는 또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10월 4일까지 이어지죠. 어떤 분들이 가서 네. 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2: 모든 사람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딱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과 청소년 세대가 갔으면 좋겠어요.
1: 예.
2: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닌 만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2: 원음방송 청취자들께서도 꼭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박승렬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양희은입니다. 아침 이슬.

0: 당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성당이나 수도원 등 조용한 곳에서 일정 기간 기도와 묵상을 하며 보내는 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정은 PRP자에 조용할 정자를 써서 말 그대로 잠시 조용한 곳으로 물러간다는 뜻인데요. 피정의 유래는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홀로 기도하며 마음을 다듬었던 일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는 3세기와 4세기경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며 삶의 진리를 찾던 수도자들의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의 피정으로 자리 잡은 것은 16세기인데요. 성 이샤니오 로욜라라는 인물 덕분입니다. 그는 영신수련이라는 방법을 정리하면서 종교인뿐 아니라 삶에 지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삶의 전환점이나 삶의 쇄신이 필요할 때 혹은 천주교의 중요한 절기인 사순시기나 대림시기에 피정을 가는데요. 사순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절기고요. 대림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4주간의 절기죠. 가장 대표적인 피정의 형태는 성당이나 수도원 혹은 피정의 집에서 며칠간 머물게 됩니다.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머물기도 합니다. 피정의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끊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보관함에 맡기거나 전원을 끄고 시계나 노트북도 멀리하죠. 피정의 가장 큰 특징이자 규칙은 침묵을 지키는 건데요. 천주교에서는 이를 대침묵이라고 부르는데 꼭 필요한 안내나 신부님과의 면담 시간을 제외하고는 참가자들끼리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정적 속에서 음식과 마주하며 밥을 먹죠. 처음에는 이러한 침묵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말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줄이면서 마음이 점차 가라앉고 깊은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피정의 일정은 단순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묵상을 하고 신부님의 짧은 강의를 들은 뒤 남은 시간은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숲속을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침묵 속에서 성경을 읽거나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과 고통, 삶의 질문들을 꺼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느꼈던 마음이나 깨달음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고요. 신부님이나 수녀님과 1대1로 만나 고민을 털어놓고 영적인 조언을 듣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피정 마지막 날이 되면 참가자들은 다시 휴대폰을 켜고 세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천주교의 피정은 정적과 침묵이라는 시간을 통해 비워진 마음에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채워넣는 과정인 것이죠. 네, 오늘은 천주교인들이 삶의 전환점이나 쇄신을 위해 잠시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 성찰의 시간을 보내는 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불교의 정기훈련도 그렇고요. 또 우리 불자들이 하는 템플스테이도 그렇고요. 아, 정말 이 세상의 어지럽고 복잡한 소리에서 또 관계에서 잠시 벗어나서 나를 오롯이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삶을 또 재정비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는 것도 뭐 큰 맥락에서는 뭐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휴가가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고 쉬는 일이라면 우리 종교인들의 진정한 휴가는 자신의 마음의 풍경을 돌아보는 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뒷번호 1132 쓰시는 분, 정답은 피정입니다. 퇴근길에 좋은 음악과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2997 쓰시는 분, 피정입니다. 처음으로 보내봐요. 반가워요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3501 쓰시는 분 정답은 피정입니다. 종교를 초월한 원음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원불교에 많은 관심이 생깁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천을 중심으로 한 원불교라고 하셨는데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한 교무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나 종교들이 많은데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우리 원불교가 왜 나왔을까? 진리에 대한 말씀들은 차고도 넘치는데 원불교가 왜 나왔을까? 그것은 오로지 실천하기 위해서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오랜 역사에 걸쳐서 성현들이 진리의 빛을 쫙 비춰주셨는데 오랜 역사가 흐르면서 그 진리의 빛이 희미해져서 사람들이 그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다 통하는 말씀들이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들이지만 오늘날의 종교인들이 너무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본연의 가르침, 본질을 많이 잊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동그란 일원상을 내걸고 우리 모두가 하나다. 네, 더불어 살아가자. 늘 감사하자. 또 마음 챙기자. 그렇게 간단한 교리와 가르침을 주셔서 종교 간에 화합하고 또 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대화하고 배우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둥근소리 둥근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뒷번호 4274 쓰시는 분 정답은 피정입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가 무척이나 돋보여서 좋습니다. 통섭의 식탁에서 소통의 이야기로 꽃피우는 너른 마음을 가진 제작빈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기도를 멀리서 보냅니다. 이야, 아주 멋진 예, 우리 둥근소리 둥근이야기를 통섭의 식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1108 쓰시는 분 정답은 피정입니다. 내일 싱가포르로 남편과 사춘기 두 아들이 함께 여름휴가를 갑니다. 5박 7일 동안 식사 준비해서 해방된다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오고 가는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성경을 마음껏 읽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해주셨네요. 예, 싱가포르로 가족분들과 여행을 떠나는군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정말 해방이 돼서 우리가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잠시 예 그것을 놓는 것만으로도 해방이라고 느낄 수 있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천주교 음악 사랑의 이삭 죽기입니다. 낯선 무인도.

자, 한가람님 정답은 피정입니다. 동서가 피정을 다녀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선정희님도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원음 방송인지 기독교 방송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목사님께서 오늘도 우리 원음 방송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에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 참 좋으네요. 이렇게 편안하게 할수 있는 거는 우리 진행자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박승열 목사님 목소리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너무 편안한 목소리로 말씀을 들으니 진행자께서 잘해 주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원음 방송 그중에 우리 오경성님이 진행하는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사랑하는 애청자로서 참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아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칭찬의 말씀이네요. 예, 우리가 원음방송이지만 원불교를 앞세우고 내세우기보다 겸손한 자세로 우리 다 선배 종교잖아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우리 종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취지에 충실하면서 우리 또 이웃 종교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자세로 함께하다 보면은 우리 일원상의 진리대로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편안한 말씀으로 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끝으로 불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R&B 싱어즈의 나를 보게 하소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혹시 평양냉면 즐겨 드십니까? 이 평양냉면이라는 게요, 대체로 간이 좀 심심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야? 네, 이렇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다가도 몇 번 먹다 보면 어느새 특유의 은은하고 이 깊은 감칠맛에 푹 빠지게 됩니다. 아, 어쩌면 우리의 일상도 비슷한 모습 아닐까 싶어요. 비록 잔잔하게 흘러가는 우리의 하루일지라도 그 안에는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깊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저와 냉면 한 그릇 하시죠. 김상범이 불러줍니다. 냉면 타령.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애청자이신 농부의 아들님께서 독산동에 문 활짝 열고 방송하면 목이 들어간다고 걱정해 주셨는데 방충망 네, 쳤습니다. 재미난 문자 어제 받았었어요. 매일 이 날씨 얘기를 참 빼놓고는 네, 요즘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무더위가 전 진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맛도 떨어지고요. 시원한 음식들 찾게 되지 않을까요? 네. 여름을 대표하는 시원한 음식 그러면 뭐 꼽자면 단연 냉면이 1등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냉면을 참 좋아하고요. 특히나 평양냉면 좋아합니다. 네, 냉면 참 종류 많죠. 함흥냉면 있죠. 평양냉면 있죠. 진주에도 진주냉면이라고 있어요. 이 육전 같은 것을 올려가지고 같이 먹는 해주냉면, 예, 해주냉면도 있습니다. 아, 그 가운데서도 뭐 특히 예, 제가 좋아하는 평양냉면에 대해서는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다. 푹 빠지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느 분들은 아,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예? 이 평양냉면이 심심하고 좀 담백한 맛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맛이야? 처음 먹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이 특유의 감칠맛에 적응이 되는 순간부터는 거의 뭐 중독 수준에 빠지게 되는 음식입니다. 바로 평양냉면이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표현대로 슴슴하다고 하잖아요. 이 슴슴한 맛에 푹 빠지게 된다는 건 아무래도 다시 말하면 화려하고 자극적인 그런 막 양념이 아닌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잔잔한 일상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깊고 소중한 행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별히 자극적이고 화려하진 않지만 깊은 슴슴한 맛이 배어져 있는 우리들의 예, 일상. 그 안에 행복이 가득 담긴 저녁 시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3부 4부 음악다방 은다방으로 여러분들 초대할 거니까 은다방에서 들을 노래들도 많이 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니비 시스터즈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1년 12달.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앞으로 중고차 광고에는 모든 수수료 비용이 포함된 총액을 올려야 하고 중고차 하자 보증 책임은 판매자가 져야 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에 따르면요,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점검 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까지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차량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30일 이상 걸릴 경우 소비자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전국에서 모두 208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지난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되어 208명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사흘 연속 2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부터 가동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집계된 누적 환자 수는 2,6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 수준이지만 사망자 수는 지난해를 넘어섰습니다. 또 올여름 온열질환자 가운데 77.1%가 남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33.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의 시작이라는 절기상 입추가 바로 내일인데요. 하지만 내일 서울의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면서 입추 매직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7도, 전주는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9도, 광주 38도, 대구는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극심한 더위는 주말과 휴일 동안 조금은 누그러들겠지만 다음 주에도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역에서 강소희의 목소리였고요. 생각을 말아야지 선우영이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청취자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사연과 희망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강변역에서네요. 네, 강변역에서. 아, 좋습니다. 강소희의 노래 제목을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변에서. 네, 강변에서. 네네, 강변에서입니다. 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가을에 문턱 입출을 하루 앞둔 목요일이네요. 비가 농지를 적셔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대구 달봉이 할비님께서 와주셨고요. 8월은 너무 무더워서 9월이 기다려주신다고 서풍근님께서. 그래도 8월을 패스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싫어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같이 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냉면 소리에 더위가 어느 정도 사라지는 듯하네요. 저녁은 드셨나요? 네,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셨죠? 2시간 피서지에서 잘 즐겨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서화정님. 대구 오늘 하루 날씨는 좀 어떠셨나요? 네, 대구도 많이 더웠을 텐데. 뭐 이제 며칠 계속해서 이 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냥 뭐 어제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그냥 대면 되면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저 환경의 동물이라고요. 우리 사람들도 이런 더위에 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해져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강남에서 우리 서풍근님께서 신청곡과 함께 찾아주셨어요. 지금 제가 읽었죠. 8월은 너무 더워서 9월이 기다려주신다고 패티김의 9월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듣겠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오는 소리.

그 서울 마포에 계신 우리 최병건님께서 궁금한 게 있으셨대요. 아, 제가 언젠가는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 수많은 애청자분들이 이행시며 노래며 신청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 문자 사연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폐기가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보관이 되나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 문자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다 보관이 되고 있고요. 우리 프로그램 제작진들도 수시로 들어가서 지난 사연이나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들 확인하고 참고도 하고 또 신청곡들도 예, 또 들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병건님. 예, 바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홍이주의 지금도 가고 싶어 이 노래 부산의 은하수님께서 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예, 우리가 1부를 마무리할 텐데요. 홍이주의 지금도 가고 싶어 우리 부산 잠깐만 제가 오늘 노래 제목을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서 예. 시원한 팥빙수가 먹고 싶어요. 오늘은 다방에 스페셜로 팥빙수를 하나 예, 준비해서요. 순간 이동해서 서울 본점에 가서 얌전히 앉아있다가 가려고 합니다. 아, 부산 은하수님께서 서울로 오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자리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와서 팥빙수 드시고 음악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폭염과 열대야를 안고 오는 여름 체력관리 잘하시고 삼복더위에도 지치지 않도록 건강한 여름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북동의 배용준님도 두루두루 늘 건강 잘 챙기시라는 인사를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자,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홍이주의 지금도 가고 싶어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이르고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이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3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남양주의 이경수님이 인사와 함께 신청곡을 쭉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곡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바로 심연옥의 한강이에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노래죠? 목소리가 진짜 옛 노래 부르는 가수분들은 여성분들은 진짜 옥쟁반의 은방울 굴러가듯이 그렇게 참 네, 맑고 깨끗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통기타 라이브 여러분들 리퀘스트 뮤직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우리 인천 부평에서 말그노스님이 어제 통기타 라이브의 열기 때문에 무척 더웠는데 사실 마음속은 상쾌한 노래를 감상해서 시원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어요. 올여름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이 시작되는 입춥니다. 다들 조금만 기다립시다. 말그노스 하시면서 수박 화채 사진도 주셨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어제 통기타 라이브였잖아요. 그 지난주, 지난주에 제가 동백 아가씨를 부르고 나서 닉네임 하나 더 생겼잖아요. 네, 동백 오빠야, 동백 아저씨, 뭐 등등, 또 은미자, 뭐 이런 닉네임을 얻었는데, 우리 상도동의 조남주 애청자께서 저 그 동백 아가씨를 제가요, 당일날 정작 기다리다가 식사 후에 깜빡 조는 바람에 못 들었습니다. 이거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애석하게도 이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이 다시 듣기가 이제 되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버스는 지나갔고요. 다음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좀 틈을 가졌다가 다음에 또 한번 동백 아가씨 멋지게 한번 불러드린다는 약속을 드릴게요. 조남주님. 아, 하필이면 그때 깜빡 졸음이 왔을까. 그죠? 우리 노석찬님 부산에 살고 계세요. 해운대 좋은 동네 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참석해요. 너무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늘 노래 한 곡 신청할게요. 박재홍의 노래 향수를 듣고 싶습니다. 쓰고 하이소 인사와 함께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아 박재홍의 향수가 어제 방송이 됐습니다. 노석찬님 다른 노래 박재홍님의 다른 노래도 괜찮고 다른 노래 한 번 더 신청해 주세요.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가요 좀 들어볼까요? 두 곡의 노래인데요. 서울 개봉동에서 이경자님과 대구 달봉이 할비님이 각각 청해 주셨는데 김정구의 눈물 젖은 도망강 그리고 이어서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입니다.

저는 1년에도 수십 번 고무령에 간답니다. 대구 북구에서 윤형준님. 고무령이 그 대구에 예, 그 지역에 있는 그 고개라는 소식은 이야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가시면 꼭 이 노래 부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만강에는 언제쯤 가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강태석 경동시장에 계시는 강태석님께서. 그러니까요. 중국을 통해서야 이렇게 돌아서 갈 수는 있지만 바로가 지척인 예, 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예.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그러네요, 정말. 어제 진행자님의 라이브를 못 들었어요. 제가 저도 깜빡 잠이 들었던 게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잠이 들어서요. 경기도 안양에서 효심님. 그 시간이 식사 마치시고 딱 예, 잠이 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 다음 주에 꼭 주무시지 말고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 신기숙 시인님께서 다시 예, 뮤지션 성장기 연재 재개하신다고 약속 주셨는데 오늘 와주셨어요. 여러분과 같이 추억의 이야기를 한번 떠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시인 신규식님의 청춘의 시절 이야기입니다. 영업 상무의 모함과 따돌림으로 그 업소를 그만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인정 많은 강원도 출신 사장님은 곧 다시 부를 테니까 잠깐만 다른 업소에서 일을 하라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 바닥에서 좀 소문이 좋게 나가지고요. 금방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는데 경기도 KC에 있는 룸사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근무 첫날부터 글쎄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그 업소에는 가게 보호 명목으로 모시 바지 저고리를 입은 주먹 형님들이 서너 명씩 상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에, 그들은 방송에도 나왔을 만큼 소문난 주먹들이었고 한 달에 한 번쯤은 간부 주먹들이 찾아와서 술도 공짜로 마시고 또 보호비 명목으로 뺏은 돈으로 밴드비는 물론이고 종업원들에게 팁도 두둑히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장님 빼고 저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들은 그 주먹들을 일찜의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장님께는 좀 미안했지만 주먹 형님들이 아 자주 왔으면 하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신규식 시인님이 청해 주신 이수만의 파도였고요. 이어진 노래는 대구에서 서화정님이 청해 주신 이수미의 사랑의 의지였습니다. 부산 해운대 반여동에 살고 계시는 김철곤님께서요. 더운 날씨에 좋은 방송 깔끔하고 좋아요. 아 그리고 조금 전 들려주신 심현옥의 한강 정말 심금을 울립니다. 계속 좋은 진행 부탁드리고요. 신청곡으로 최무령의 카츄샤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혹시 김철곤님 최무령의 원일의 노래를 카츄샤의 노래로 약간 혼동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한번 여쭤봅니다. 네, 답 주시기를 바라고요.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우리 은다방 음악다방 문 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한세일의 모정의 세월을 우리 오민수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이제 출발하신다고요. 서울 형님과 같이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네요. 전해드리면서 2부를 마무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나니라.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의 어려움이 만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2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연 곡은 정훈이의 강 건너 등불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남준호님이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어요. 대구는 36도인데요. 시원함을 느낍니다. 곧 낙엽도 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겠지요. 아, 강 건너 등불을 신청하는데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정훈이었습니다. 들으니까 딱 아시겠죠, 남준호님. 대구에 역시 대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윤형준님께서 내일이 입추인데 이 시간에도 매미 소리가 요란하네요. 가는 여름이 아쉬운 것 같아 봐요. 아쉬운가 봐요. 그 매미가 이제 땅 속에서 오래 유충으로 있다가 정작 날개를 달고 성충이 되었을 때는 한 일주일 보름 만에 생을 다한다고 그러죠. 예, 가는 세월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열심히 노래해야죠.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오늘 3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리퀘스트 뮤직이 기다려지는 은다방 문을 이제 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추억의 노래와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꾸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1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최모령입니다. 이번 제가 주연한 영화 카츄샤의 주제가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약한 여자에게 받아야 했던 모진 운명을 안고 북쪽 하늘 및 거칠은 벌판을 한없이 흘러가야만 했던 카츄샤에게 또다시 옛님의 다사로운 입김이 되살아오기를 빌면서 저는 이 노래를 부르렵니다.

최무룡의 목소리였습니다. 노래 시작하기 전에 묵직한 멋진 저음의 목소리가 연기가 됐죠. 원일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이 노래는 부산의 김철구님이 아까 카츄샤의 노래, 최무룡의 카츄샤의 노래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는데 다시 답을 주셨어요. 원일의 노래가 맞다고. 제가 이 노래의 배경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동명의 영화입니다. 카츄샤라는 영화가 1960년대에 발표가 됐고요. 그 영화의 OST 주제가 중에 최무룡이 부른 원일의 노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송민도의 카츄샤의 노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카츄샤라는 이름으로 조선 악극단이 악극으로 또 무대에서 공연을 했네요. 깨알 같은 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면서 음악다방 은다방 원래 또 그 다방 은다방 음악다방 DJ는 이런 음악 지식이 좀 있어야지만 인기가 좀 있거든요. 어서 자리해 주시고요. 뒷번호 9878 쓰시는 청취자께서 이제 운동 마치고 오는 길에 문자 보내봅니다. 무지 덥네요. 며칠 전엔 40도 이상 온도가 올랐지만 지금은 그나마 조금은 시원하게 느껴지는 저녁입니다. 애청자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백여성님의 갈매기 주장을 신청해 봅니다. 청해 주셨어요. 예. 아,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저희가 음원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곡 소개만 해드리고 다음번에 음원이 준비되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김동식님도 원일의 노래 남수련 버전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아 최무룡 씨 노래였네요 하면서 아 남수련 가수도 이 노래를 불렀군요. 네, 최무룡 불렀습니다. 원곡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강태용 님도 오셨습니다. 네, 새벽 시간에 늘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음악다방에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엘살바도르 테이블에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으로 저희 아름다운 인생을 찾아주신 반가운 인사 주신 부안의 정명수님의 사연입니다. 새싹 문자를 탁 피워주시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처음 용기 내서 신청해봅니다. 듣고 싶은 노래는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인데요. 1년 6개월 동안 지금도 전주병원에서 뇌졸중 재활치료에 남편 뒷받침을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처제에게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건강과 더불어 이 노래로 응원의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세요. 부안에서 정명수 드립니다. 해주셨어요. 네, 애쓰시는 처제분 또 처제 남편분이면 이제 동서가 되시겠네요. 정명수님과는 빠른 쾌유도 저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배호의 찾아온 고향은 우리 노원구에서 노석관님께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감에 감사드리며 신청합니다. 청해 주셨고요. 또 대구에서 전종구님이 배호의 파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찾아온 고향으로 합석을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처제의 응원 문자를 주신 우리 부안읍에서 정명수님께서 아, 잘 들었습니다. 매일 듣고 널리 홍보할게요. 무더위 잊고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명수님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처제에게도 이런 방송이 있다고 꼭 한번 얘기해 주시고 한번 직접 문자도 한번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 한번 보내주십시오. 부산에서 김창성님께서요. 아, 조미미님의 노래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추억의 소환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청해 주셔서 들려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리고 완주에서 우리 미영님께서 저 별명 은미자 들을수록 웃긴다고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통기타 라이브 때 조미미 가수 노래를 부르면 또 여러분들이 네, 은미미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은미미의 이래저래 닉네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노영구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네,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원음 방송의 정든 노래 고향 같은 옛 노래로 저에게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힘이 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네. 3부가 벌써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4부에서도 여러분들의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은다방, 음악다방 은다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J 은과 함께 하시면 되고요. 이상열의 떠나는 경부선 우리 대구 최용환님 또 박희선의 후암동 비탈길 임순자님 수원에 살고 계시죠. 두 곡 노래 띄워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원기 2년 7월에 대종사께서 이 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실지 먼저 8인으로 팔방의 단원만 정하시고 중앙위는 임시로 대리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는 맞아드릴 사람이 있나니라 하시고 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정산종사를 맞아 중앙위를 맡기시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1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이고, 비는 언제나 올련지 연일 지속되는 폭염. 네. 최숙자의 눈물의 연평도 청하합니다. 전주에서 현동수님. 눈물이 비가 됐으면 좀 좋겠네요. 글쎄 뭐, 큰 태풍이 지금 북상 중인데 다행히 뭐 우리 대한민국에 상륙은 안 하지만 비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필요할 때는 안 오고 필요 없을 때 많이 오고 그러네요.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창가에 자리 잡으셨다고요. 김동식님 고맙습니다. 인천 불평에서 맑은 호수님께서 좋은 정보가 있어서 공유를 좀 할게요. 그늘로라는 앱인데요. 사용자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폭염 속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그늘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앱이래요. 맑은 호수님께서 저도 오늘 이거 봤어요. 예, 20대 젊은 대학생이 개발을 했대요. 참 똑똑하죠. 요거 딱 키고 다니면 그늘을 이렇게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구경옥님께서 폭염으로 너무 힘든 나날이 계속 이어지네요. 모두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요즘 조금만 더 버티시고 곧 시원한 가을이 올 테니까 좋은 노래로 힘내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경옥님의 응원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유상옥님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금채원 기사님께서 동백오빠야의 합청이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듣고 싶은 노래를 합청으로 대신하자고요. 이 말씀이 좋으셨대요. 금채원 기사님 고맙습니다. 아, 후암동 비탈길을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노래가 나오네요. 네, 3부 뒷편에 나왔죠. 전북 부안에서 이재하님 우리 아름다운 인상과 아름다운 인생과 텔레파시가 딱 통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 우리 서울 개인택시 김종일 기사님께서 일찍 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방송 애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들으면요 마음이 힐링이 돼요. 참 좋은 방송 영원하길 기원하면서 신청합니다. 박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 그리고 우리 노석찬님 오늘 박재홍 노래를 쭉 청해 주셨는데 그때는 옛날 이 노래는 저희가 음원이 또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이래저래 오늘은 박재홍의 다른 노래를 같이 합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로 같이 듣도록 하고요. 또 부평에서 맑은 호수님 창가에 자리 잡고 계신 대구 김동식님이 청해 주신 손인호의 청춘 등대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는 시원한 망중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은하수님께서요. 남편이 아는 노래 나오면 얼마나 크게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작게 하라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한번 따라 부르실 때마다 노래비를 받으세요. 은하수님. 그 용돈이 짭짤하실 것 같은데요. 예, 한 저희가 한 20곡 넘게 들려드리거든요. 그중에서 한 10곡은 따라 하실 거 아니에요. 한 곡당 예, 만 원씩만 받아도 엄청납니다. 오, 야, 금방 건물 사시겠는데요. 아, 재밌네요. 예. 또 전북 완주에서 미영님. 아, 지난번에 그 한마디 잘 들었습니다. 친구야 친구 조약돌로 유명한 박상규님. 예, 숨겨진 좋은 곡들이 많이 있죠. 빈바다도 참 좋아요. 박상규님 노래 잘하시죠. 우리가 박상규님은 그 MC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래 데뷔는 가수로 시작하셨잖아요. 노래 잘하십니다. 서울 상도동에서 조남주님이 은미미, 은숙자, 은주연, 은수미, 은정이 등등 올해 안에 끝나지 못할 듯합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세요. 친누님 되시는 은방울 두 분께서 응원하시겠죠. 네, 저희 집안에 은자돌림, 은방울 자매, 누님 두 분도 계십니다. 이동은 은자돌림. 윤설이의 영상을 청해 주신 해운대 방현재님 아내분과 데이트하신다고 예, 사연을 주셨어요. 신청곡으로 논두렁밭두렁의 영상 신청합니다. 집사람이랑 원자력병원 다녀오고 또 돌아오는 길에 암케어 전문병원도 함께 알아보고 이렇게 병원 다니는 게 저희 둘만의 데이트 시간입니다. 네, 예, 옆에 내 반쪽이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예, 응원이 되는 일인지 우리 남편 방현재님 애 많이 쓰시네요. 더운데 아무튼 툭툭 털고 아무튼 완쾌하시기를 저희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릴 거고요. 나훈아의 사랑을 서산에서 유상욱님이 청해 주셨는데 대구에서 주순이님이 비해져진 여인 그 나훈아 버전을 청해 주셨는데 요거는 음원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사랑을 같이 전해드려야 될 거고요. 사연을 소개하고 음악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요 바람도 살살 불어줘서 조금 시원한 느낌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27년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퇴직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인생을 기다려지는 시간이 설레어지게 합니다. 오늘은 은다방에 나훈아의 노래를 한번 시청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산의 한아름님, 과천에서 손대식님, 또 대구의 평강공주님, 부산의 김창식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는요 제가 녹음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7시 이쯤하고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부평에 계신 우태백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화의 왕자호동 띄워드리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휘전하면서 통행하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행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기본 운영 원리는 휘전하는 자동차가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는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대기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나가는 차도 나가기 전에 방향지승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차로를 직접 가로질러 건너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피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또 잘하는 일을 할 때는 누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즐겁고 그 성과도 기대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곤 합니다. 반면에 그다지 내키지도 않는 데다 잘할 자신조차 없는 일을 마주할 때는 의욕이 나지 않고 결과 역시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죠.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거나 바른 길로 지도할 때도 비슷합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타고난 바탕과 마음의 결을 살피는 게 중요할 텐데요. 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고 잘할 수 있는 소질에 맞춰 서서히 진리로 이끌어주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원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박은환의 내가 안을게요 듣고 왔습니다. 내가 그다지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서 늘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또 나에게 낯설고 익숙지 않은 일을 마치 오래 해온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해내는 것 역시 참 힘든 일일 텐데요.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7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도하는 이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람을 굽히려 하면 되지 않나니 먼저 그 사람의 근기나 성질을 살피고 소질과 소원을 잘 알아서 서서히 순리로 지도하여야 교화가 잘 된다. 평소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당장 빠르게 대충 마무리하라고 요구하면 힘들어하고 반대로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 무작정 차분하게 기다리라고 한다면 답답해하기 마련입니다.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직 자기 기준과 성격만을 고집하며 상대를 억지로 꺾으려 할 때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60장 부모도 형제도, 성가 61장 아는 것이 힘이다, 성가 62장 세상의 흥망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타고난 성품과 재능, 그리고 각자의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머릿속에 기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가득하지만 정작 일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풀어가는 데는 서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번뜩이는 생각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큼은 차근차근 끝까지 해내는 사람도 있죠. 또 지혜롭고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고 뛰어난 체력으로 정직하게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에서 상대의 성향과 결을 무시한 채 오직 나의 방식만을 강요한다면 이곳저곳에서 소란스러운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종사님께서도 사람을 대할 때 자주 불러 타일러야 할 사람이 있고 몇 번 다정하게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끌 때는 내 성급한 욕심으로 억지로 틀을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성품과 소질을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물 흐르듯 서서히 순리로 이끌어줄 때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성장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낙원의 물같이 바람같이, 이응준 교무의 선물, 조 로스트로퍼의 당신을 따라갈 수는 없을까요?

정산종사님께서는 사람을 지도하는 이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람을 굽히려 하면 되지 않나니 먼저 그 사람의 근기나 성질을 살피고 소질과 소원을 잘 알아서 서서히 순리로 지도하여야 교화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마음을 담아 이끌다 보면 때론 속이 타들어가듯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발전하는 모습이 더디게 느껴지거나 배우는 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은근히 불만이 쌓이기도 하죠. 하지만 배우는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상대가 가진 성품과 결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오직 내 성격과 기준만을 고집하며 상대를 다그쳤던 나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마음속에 경계가 찾아올 때 상대를 원망하기에 앞서 내가 그 사람의 성품과 소질을 잘 알아주었는지 살피고 순리로 이끌어주었는지 내 안을 먼저 되돌아보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어머니 끝곡으로 신동훈 교무의 나는 구도자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그래서 지혜 정도에 불과해. 그저 아는 사람이, 아는 학자의 전문 지식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지혜는 깨달음을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깨달을지 아니하고 바로 이야기한 거라고 말이죠. 아, 열애의 불성이고 재불의 불성이고 재불의 본원이고 신의 불성이다. 그리고 육조세상한테 바라보니까 영리하긴 한데, 다시 말하면 영리하긴 하는데 아직은 익별 안 했다. 농숙이 안 됐다고 말이죠. 농숙이 안 됐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말로 하지 말아야겠는데, 글자도 없다 했는데 너는 말을 통해서 본원이다 불성이다 하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가면 지혜 정도에 불과하니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격려 겸 이제 꾸지람을 이제 한 겁니다. 전능록에 보면은 이제 본원이라는 것은 결국 선리다. 선리. 선행. 그래 이행이다. 망정하고 이에 계합하면 선행이니 그러므로 이행이라 한다. 이게 진리가 그대로 나타나서 행하는 것이 선행이다. 그리고 이행이다. 이게 설리고. 그렇게 해서 불교가 됐든 온누리교가 됐든 간에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아서 성품에 귀복을 하고, 그리고 이런 진리를 깨우쳐서 각증이, 깨달음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공부를 마쳤다고 하지, 이러한 경지를 밟지 않고 살아간다 하면 육조대사가 이야기한 지혜 정도도 면하기가 어렵게 된다. 회광반조란 말도, 회광반보이란 말도 이게 밖으로 향함을 거두어서 이제 안광을 찾고 구하여 자신의 회귀하고 본원에 이제 도달하는 회광반조 의미죠. 이게 빛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안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자신의 근원처를 다시 자신의 본원처를 한번 돌아봐라. 회심달본이란 말도 예, 자신의 회귀하고 본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회귀자시 도달본은 자기 본래 그 자리에 예, 본원자리에 도달을 하는 것이다. 송고연주통집에 보면은 불선동서 실본원이라. 동서에 착하지 않으면 본을 잃을 것이다. 이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공부하는 그런 마음, 진리와 합일된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 본원에 합일되는 것이다. 구라 가늠 자호객이라, 내가 가늠에게 구라면 호객을 지지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경제는 뭐냐, 또 뭐 경이나 원, 또 뭐 교도 관계없겠죠. 교 등등은 이게 경제이든 말이든 뭐 가르침이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 모두가 다 방편이다. 방편이다. 방편이란 뭐예요? 그 나아갈 방향에 가장 편리한 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령 부처가 되는 길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바다로 가는 게 가장 편리하잖아요. 버스는 길이로 가는 것이, 육지로 가는 것이 가장 편리하잖아요. 만일에 버스가 바다로 가고 배가 육지로 간다고 하면 그건 길이 아니죠. 요사에는 뭐 수륙, 양용 뭐 버스도 있더라고요. 먼저 텔레비 보니까는 내 차가 육지를 달리더니 바다에 가서는 물에 떠서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방편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로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보편 타당성 있게 그럼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방편이다. 그래서 관음보살이, 예? 관음보살이 나는 너를 예를 들자면 보살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부처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굴종을 한다고 말이죠. 굴복을 해버려. 그러면 호객이다. 호객이란 뭐예요? 오랑캐다 그 말이죠. 이게 잘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불보살이 중생을 불보살로 만들어줍니까? 만들어주도 못해. 방편, 다시 말해 그 길은 일러줘요. 길은. 길은 제시는 해줄지언정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럼 스스로 각득을 해서 불보살의 경지로 상승을 이렇게 하는 길이 정상적인 길이지, 한 누구에게 누구를 그냥 믿었더니 그 사람이 가버리니까는 험한 거죠. 나도 제도를 받아서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이 구정선사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아홉 구자 속두정자. 하룻밤에 아홉 분 소설 걸었다고 해요. 구정선사가. 그래서 그렇게 스승을 모시고 사는데, 아, 스승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마당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평소에 법문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부처가 되느니라. 이렇게 일러주면 혹시 서운을 들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해주는 밥, 빨아주는 빨래 입고 잘 당신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래서 이제 그 스승 곁에서 우는 거예요. 울어. 원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울어. 운다고 해결됩니까? 그래서 계속 울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드는 거라. 아, 스승이 나에게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큰 법문이었구나. 이제 그때서 안 겁니다. 그때서. 깨달음을 잃은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고 보니까 스승이 나에게 한 말씀도 일러주지 않는 것이 큰 자비였구나. 아, 그거예요, 그거. 아, 생각에, 아, 내 제자니까 밥도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니까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해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되는 건 아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해놓고 보니까는 이런 방향으로 만약 가르쳐줬다면 그 쫓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가보니까 아니요. 또 이런 방향을 제시해주면 또 가봐. 가서 보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다가 세월 다 까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말씀 한 행동도 그렇지 않아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스승이 떠났을 때 원망심을 가지고 울고불고 야단했는데 탁 한 생각 맑은 생각 즉 깨달음 얻고 보니까 아, 한 말씀도 안 해주신 것이 나에게는 큰 공부요. 대자비였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부처를 만들어 어쩌는 건 전부 자기가 굴종해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다. 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 중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부처예요. 다 부처. 하루에도 수천만 부처가 쏟아질 거예요. 아마. 한격전심법회에도 마음을 알아서 보는 데 도달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문이란다. 사문이란 뭐예요? 스님 아닙니까? 중 아닙니까? 우리들도 사문이거든요. 그래서 시킴불 시킴 달 보는 이랑 마음을 알아가지고 자기 마음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 보는 자리 진리 자리 거기에 도달해야 비로소 큰 스승 대사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깨침을 이루지 못하면 고대왕실 집에 살아도 중생이고 깨침을 이루면은 저 시골 초가집 짓고 살아도 보살이 된다. 그래서 본원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중생과 부처가 나눌 수도 있다. 육조 단계에도 보면은 여지 본성은 유여혹이라. 너희들의 본성은 허공과 같다. 허공인데 어디가 어디 허공이라고 있어요. 허공 끝에 올라가면 또 허공이 있어요. 또 허공 끝에 올라가면 또 허공이 있고 본래 성품이 그렇게 된다. 우리들의 심성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한 물건도 가히 볼 수 없다. 이것이 정계이다. 맞죠. 한 물건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요달했을 때 깨달았을 때 이것이 바로 정견 바르게 비로소 본 것이 된다. 또 무일물건 한 물건도 가히 볼 수, 알 수가 없는 것을 일러서 진지라고 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있다 없다 뭐 크다 작다 우리 진리는 큰 것이고 나머지 진리는 작은 것이고 이렇게 구별을 짓고 그러면 참을 알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물건이라고 해도 한 이치라고 해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그것이 그것을 비로소 진지라. 무유청황장단 단견 보는 청정. 그래서 무슨 그 뭐 풀다 늘었다 길다 짧다 그런 것도 없이 제 본을 봤어. 이 본은 본은 청정하다는 사실을 봤어. 본은 자체가 청정하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고 보아라. 그렇게 되면 각체혼명이라고 해요. 각체가 깨달음의 그 바탕이 두렵다고 밝아진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뤄야 그 근원짜리, 그 본원짜리가 밝고 두렵다고 맑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 그얘기입니다. 증명 견성 성불이다. 영명 열의 지견이다. 본성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고 열의 그 대지혜를 맡아야 된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무조건 원불교 공부하려면 깨쳐라.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각이라도 해라. 맞지? 믿음이라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내가 스스로 자각이 안 되면 신각이라도 해야 돼. 자각이, 만약 자각이 안 이루어지면 신각이라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종교가에서 믿음을 첫째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없으면 그 종교생활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래서 자각이 아니면은 최소한도 신각이라도 해야 공부에 진전이 있고 또 결과물도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밝히고 얻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송화기를 대본 원상기와 큰 근원을 이룬 상이 이룬상짜리 같이 큰 근원이 어디가 있어요? 현상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고 현상으로 그려지기 이전의 그 근원짜리는 가장 큰 본원이 되는 것이죠. 근본이 되는 것이죠. 홍은 우주권이라. 그래서 큰 근원은 우주에 있다. 이론이나 우주나 이제 같은 의미 아닙니까? 아심 근 경사 화면 내 마음의 뿌리를 굳게 박는다면. 그러니까 이론상은 진리에다가 우주에다가 내 마음을 다 내려. 그럼 뿌리가 착 뻗어서 꿋꿋하게 자랄 거 아닙니까? 복해 영생도리라. 복해가 영생도로 쳐다오리라. 그러면 복과 지혜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영생도로 따먹고도 항상 두텁게 남아있다. 공고는 여대옥이요. 하늘과 땅은 나의 큰 집이야. 큰 집이죠. 큰 집. 하늘 땅같이 큰 집 어디가 있어요. 또 우주와 아이왕이라. 우주는 내가 논리는 바닥이죠. 내가 마음대로 놀 수 있는 내 마당이야. 내 마당. 하늘 같은 집을 다 짓고 우주 같은 그러한 마당을 다 마련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어떤 부유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못해. 무예 사중주하니 걸림없는 이 가운데 몸담이. 이거는 살아. 하늘 땅 집 짓고 우주를 마당 삼아서 이 가운데 살아간다. 멈춰서 살아간다. 옥황 불가망이라. 옥황상제도 감히 두렵자. 옥황상제 뭘 두렵겠어요? 세상 어느 못도 어느 못도 두려울 바 없고 옥황상제까지도 두려울 바가 없이 살 수 있는 게 본원을 즉 이 본원을 깨쳐서 내 것 삼고 또 뿌리를 내려서 내 토양을 삼는다 하면은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재불재성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뭐 재는 글자 그대로 모든 것 여러 가지 그런 뜻이고 뭐 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처, 뭐 깨달음, 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뭐 주목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법이든 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열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강 열의 여기는 보통급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계단을 밟아 올라가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놨어요. 여기는 이제 보통급 특신급이고 이렇게 한 대간 두 대간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불자에 사람이 때 이게 불자가 이것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양쪽에 사다리 놓고 한 계단 또 한 계단 또 한 계단 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든 원불교든 간에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이 한 계단 두 계단 또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올라가야지 누가 그냥 그렇게 한 번에 탁 감싸놔가지고 열의 자리에다 탁 올려놓는다?
2: 이걸 없다고.
1: 될 수도 없지만 되어지지도 않아. 그래 자기 자신이 사다리 오르듯이 이렇게 한 계단 오르고 또 한 계단 오르고 또 한 계단 오르고 또 한 계단 오르고 이렇게 해서 밟아서 이렇게 쭉 올라가. 물론 생기지도 있지요. 응? 생기.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심력을 얻은 사람이 생을 바꿨다. 그럼 금방 보고 알죠. 그런 사람은 혹시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보통 근기의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사다리에 오르듯이 이렇게 이게 사람이 그렇게 오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다리 올라가는 형상으로 우리들이 공부하여 보등급에서 열의 위로 올라가는 의미의 법이 등급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말이 맞는 얘기인가 또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 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성인성자. 성인이란 뭐 이러면 성인 옛날에 뭐 임금 천자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되니까 그러면 성인성자가 귀이자 입구자 이게 임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귀는 귀 입은 입 이 임자는 마트림자와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귀와 입을 잘 다스리고 잘 책임있게 맡아서 가르침을 베풀고 설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성인이다. 깊은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발현해서 입으로 말을 하고 귀로 나무 얘기를 들을 때 잘 듣고 그에 맞는 수기설법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착 맡아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성인이다. 그러니까 귀 잘 관리하고 입 잘 관리한다고 그래서 뭐 성인은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음을 얻은 그 입장에서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잘 듣고 말해주고 방향도를 일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불재성은 시방세계 3세를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불보살 성에 대한 이제 총칭인데 예, 우리는 우주만을 보는 재불재성 시민이며 법신불, 시민이 법신불 신앙을 법신부를 신앙의 대상과 수익의 포본으로 모시고 우리는 산다 공부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모두 부처로 만들어주겠다 대중사님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렇다. 그래 무슨 말씀하셨냐 저 사랑방에 목침이라도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다 하면은 부처의 길로 인도해서 자각의 부처를 만들 자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부처의 경지로 올려줄 수는 없어요. 그가 자각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근본 마음이 있을 경우에 그를 인도해서 부처의 경지로 올려낼 수 있는 자신은 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신앙과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방편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방향론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쉽고 법평 타당성의 길을 일러주는 것이 방편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수행으로 모시는 그 보는 자리, 지리 자리 그것이 결국은 내가 이뤄내야 할 또 가야 할 방편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면 틀림없이 깨달음을 얻어서 네, 모두 부처님과 파수공이라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 봐야죠. 이제 대종사님 성비, 비명을 다 이렇게 새겨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제 중점을 두고 다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중성공회라면 재불재성이라고 할 때 중성공회다. 우리 회상은 중성공회 회상이다. 전무후무한 회상이다. 전무후무한 법이다. 전무후무한 진리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제도요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과거의 성현, 현재의 성현, 미래의 성현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포부와 경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모여야 하느냐. 결국은 우리 회상에 다 모여들 수 있는 그만큼 진리적으로 보나 제도적으로 보나 수행적으로 보나 흠결 없이 짜여 있거든. 트집을 잡지 못하도록 짜여 있어. 그래서 3세의 재벌재성들이 뜻을 펴기 위해서는 이 회상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교화를 잘 안 된다 어쩐다 하는데 얼마 안 가면 세계 인류가 다 모여들어서 우리 자질이 부족해서 교화 못 하려고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면서 이제 그런 그 뭐 가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근원성지인 영산에 비행장도 들어서고 기차역도 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걸 어느 책에다 제가 써놓고 있어요. 성지 찾아온다고 기차를 타고도 오고 비행기를 타고도 오고 그럼 어디가 내릴 겁니까? 그래 역도 만들어야 하고 비행장도 만들어야 하고 항구도 배 타고 오니까 항구도 만들어야 하고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 있잖아요. 영광 그 자체가 영상 그 자체가 항구도 바다가 바다에 가야 항구도 할 수 있고 또 육지도 이렇게 영광을 통해서 쭉 뻗어가면 백수킬룡이가 되죠. 또 비행기가 뭐 또 하늘 나니까 상관없고 아마 성지가 그렇게 되는 이게 중성공회니까 그래 중성공회니까 그래서 예, 다 중요하지만은 중성공회란 이 단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성비명도 잘 읽어보시고 또한 그 은비도 잘 새겨보시면 예, 대웅사님의 그 출연이 이 우주세계를 열어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이동진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정과 의리가 도덕의 근본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덕을 어기는 사람과 자력을 얻지 못한 사람은 새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2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조화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그대들은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 종사 법어 운신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0: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1: 자기야, 사랑한대.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이보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 많은 사람이 복은 적기 쉬우니 잘 조절해야 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모든 일이 사양으로 이루어지고 억지로는 아니 되며 자기 양심 가진 대로 대우받게 되고 거짓으로는 대우받지 못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축편 2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회전 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교통점을 두고 자동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하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행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회전 교차로의 기본 운영 원리는 회전하는 자동차가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는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대기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에서 나가는 차도 나가기 전에 방향지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차로를 직접 가로질러 건너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피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현제자 교칙을 크게 어긴 바 있어 대종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오, 몇만 병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 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6장 말씀입니다.

0: K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News.
1: WBS.
2: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 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접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그대들은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가운데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29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게 되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그로 인해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풍 19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9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몸은 산천의 격활에 있으나 마음은 법회의 일석에 있으며 일은 백천만 가지가 비록 다르나 정신은 신성 일념에 근원하여 부지런히 잘 힘쓰면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는 공부요 바로 부처의 경계에 오르는 도가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므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살므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신심 믿고 선량한 제자에게는 조그마한 허물에도 꾸중을 더하시고 신심 없고 착하지 못한 제자에게는 큰 허물에도 꾸중을 적게 하시며 조그마한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묻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열 가지 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잘못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까지도 고치게 하여 결함 없는 정금 미옥을 만들기 위함이요. 열 가지 잘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 하나일지라도 착한 싹을 키워주기 위함이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산책길에도 성탑 주변에도 어느 때보다 방문객의 발길이 뜸한 요즘입니다. 습도는 좀 줄어들긴 해도 폭염의 기세가 여전해서 중앙총부의 풍경이 어느 때보다 한산한데요. 오늘 입추입니다. 절기가 무르익으면 곧 성지를 찾는 교도님들 발길 이어지겠지요. 계절을 따라 명상하는 마음도 달라지는 요즘입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일곱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저버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변이품 27장입니다. 대종사 선원들의 변론함을 들으시니 한 선원은 말하기를 같은 밥 한 그릇으로도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보다 열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공덕이 더 크다 하고 또 한 선원은 말하기를 열 사람이 다 만족하지 못하게 주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만족하게 주는 공덕이 더 크다 하여 서로 해결을 못 짓고 있는지라 대종사 판단하여 말씀하시기를 같은 한 물건이지만은 한 사람에게만 주면 그 한 사람이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또는 한 동리나 한 나라에 주면 그 동리나 나라에서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국한 없는 세계 사업에 주고 보면 전 세계에서 즐겨하고 갚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같은 것을 가지고도 국한 있게 쓴 공덕과 국한 없이 쓴 공덕을 비교한다면 국한 없이 쓴 공덕이 국한 있게 쓴 공덕보다 한량 없이 더 크나니라.

국한 없이 쓴 공덕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기쁨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니엘 라니의 피아노 연주 글래스 들려드리면서 송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아홉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평화는 자연히 성립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2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공유하는 일이 꿈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진심으로 다가선다면 언젠가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회와 행운은 사람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진심을 다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1: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사은 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사막 팔조는 공부의 요도인 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에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제7장 4대 강령. 4대 강령은 곧 정각 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모아 봉공이니, 정각 정행은 일원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재받아서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을 작용할 때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지은 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내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불법 활용은 재례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 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모아 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 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니라. 제3수행편.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원불교 정전 교의편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4대 강령 제3수행편 일상수행의 요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79장 일상수행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성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54. 대종사 김남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전에 어떤 사람이 소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니 사람의 권리대로 소를 끌지 못하고 소의 권리에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 소가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들어가면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산이나 들로 가면 산이나 들로 끌려가서 자빠지고 엎어지니 의복은 찢어지고 몸은 상하여 참아 볼 수 없더라. 내가 그 광경을 보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소를 단단히 잡아서 함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꼭 길로만 몰아가면 그런 봉변이 없을 것이 아닌가 한즉,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하면 오죽 좋으리요마는 제가 무식하여 이 소를 길들이지 못하고 모든 권리를 소에게 맡겼더니 저는 점점 늙어지고 소는 차차 거칠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어거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 오늘 그대에 오는 것을 본즉 역시 소를 타고 오니 그 소는 어디 있는가? 남천이 사례기를, 방금 타고 있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남천이 사례기를, 키는 한 길이요, 빛은 누른 빛이요, 신은 삼으로 만든 신이오며, 수염은 혹 검고 혹 희게 났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소의 모양은 알았거니와, 그러면 그대의 소는 그대의 하자는 대로 잘 하는가? 그대도 역시 소에게 끌려다니게 되는가? 남천이 사례기를, 소가 대체로 저의 하자는 대로 하나이다. 만일 정당한 일에 소가 게으름을 부리오면 호령하여 아무쪼록 그 일을 하게 하오며, 부당한 일에 소가 동하려 하오면 또한 호령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소를 이미 발견하였고 길들이는 법을 또한 알았으며, 더구나 소가 그대의 말을 대체로 듣게 되었다 하니 더욱 힘을 써서 백천만사를 다 자유자재하도록 길을 드리라. 55.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입선 공부는 비하건대 소 길들이는 것과 같나니, 사람이 세상에서 도덕의 훈련이 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하여 인도정의에 탈선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미젖 떨어지기 전에 방종한 송아지가 자행자지로 뛰어다닐 때와 같은 것이요. 사가를 떠나 선원에 입선하여 모든 규칙과 계율을 지켜나갈 때 과거의 습관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지도인의 머리를 뜨겁게 하며 각자의 마음에도 사심, 잡념이 치성하여 이 공부, 이 사업에 안심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젖된 송아지가 말뚝에 매달려 어미소를 부르고 몸살을 치며 야단을 할 때와 같은 것이며, 매일 모든 과정을 지켜나갈 때 맑기도 차차 알아듣고 사심과 잡념도 조금씩 가라앉으며, 사리간에 모르던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알아지는데 재미가 붙는 것은 그 소가
완전한 길은 들지 못하였으나 모든 일에 차차 안심을 얻어가는 때와 같은 것이요. 교의의 해석과 수행에 탈선되는 일이 없으며 수양력과 연구력과 취사력이 익어가는 동시에 정신, 육신, 물질을 희사하여 가는 곳마다 공중을 이익 주게 되는 것은 길 잘 든 소가 무슨 일이나 시키면 잘하여 가는 곳마다 공중을 이익 주게 되는 것은 길 잘 든 소가 무슨 일이나 시키면 잘하여 가는 곳마다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같나니라. 이와 같이 농가에서 농부가 소를 길들이는 뜻은 전답을 가할 때 잘 부리자는 것이요. 선원에서 그대들에게 전문 훈련을 시키는 뜻은 인류 사회에 활동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런 기회에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길 잘 든 마음소로 너른 세상에 봉사하여 재생 의세에 거룩한 사도가 되어주기를 바라노라. 56. 대종사 선언 결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선언에 입선하는 것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같나니 사람의 육신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서 의약으로 치료하게 되고 마음의 병이 생기면 도가에서 도덕으로 치료하게 되는지라. 그러므로 부처님을 의왕이라 함과 같이 그 교법을 약재라 하고 그 교당을 병원이라 할 수 있나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 어찌 뜻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요. 경하면 짧은 시일에 가히 치료할 수도 있으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에 재고의 종자가 되나니 마음의 병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를 잃고 외경의 유혹에 끌리게 되어 아니할 말과 아니할 일과 아니할 생각을 하게 되어 자기 스스로 죽을 땅에 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천대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만들기도 하여 죄에서 죄로 고에서 고로 빠져들어가 다시 회복할 기약이 없게 되나니라. 그러나 마음의 병이 없으면 시방세계 너른 국토에 능히 고락을 초월하고 거래에 자유하며 모든 복락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나니 그대들이여 이 선기 중에 각자의 마음병을 잘 발견하여 그 치료에 정성을 다하여 보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수행품 54장에서 5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시방 3계를 소유하는 사람을 고우리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이치를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에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간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드릴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며 형상 있는 것이 여기에 따르리라. 또는 사람과 상대할 때에 아주 마음이 시원하도록 이겨버린다면 그 뒤는 볼 것이 없으며 복을 지어도 상을 내거나 당장에 그 대가를 받아버리면 그 뒤에 복이 남지 않나니 그대들은 행을 하되 여유 있는 행을 할 것이요 복을 짓되 음덕을 많이 쌓으라. 돈도 저축하여 두면 시일이 오래될수록 그 이자가 많아지는 것 같이 지은 복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그 복이 더 커지는 것이며 내가 조금 부족한 자리, 고생된 자리에 있어야 앞으로 펴일 날이 있나니 천강성이란 별은 자리는 흉방에 있으나 그 가리키는 곳은 길방이라 한 것이 곧 부족한 자리에 있어야 장차 잘 될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니라. 29.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30. 말씀하시기를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으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일이 잘 진행되어 점차로 목적을 달성하는 수도 있고 또는 불가사의한 기운이 응하여 일시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나니라. 구인의 혈인이 날 때에 우리 회상은 법계의 인증을 받았나니 현실의 큰 일들은 다 음부의 결정이 먼저 나야 하나니라. 31.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조석심구를 올릴 때에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이 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가? 얼른 생각에는 마음으로 잠깐 고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법계에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심구할 때뿐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조석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동란을 우리가 무사히 넘긴 것은 우리 대중이 일심으로 심고 올린 위력에도 크게 힘입었나니 우리가 낯없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고 상없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기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천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원리편 28장에서 32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상생의 꽃, 평화의 꽃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3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경의 면면약존 용지 불근은 노자 사상의 정수로 실월은 끊길 듯 하면서도 면면이 이어져 있고 쓰이되 다함이 없어 수고롭지 않다는 말이니 우리가 선을 할 때 무시선 무처선으로 마음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그 마음이 항상 불방심이 되어 면면약존 용지 불근이 되느니라. 노자께서 모태중에서 80년을 머물렀다는 말씀은 자성을 떠나지 않고 80년을 사셨다는 뜻이니 열애란 와도 오는 것이 아니며 가도 가는 것이 아닌 자리라. 도가 없는 이는 면면약존 용지 불근의 마음이 되지 못하므로 있으면 다 써버리고 없으면 아쉬워하나 도가 있는 사람은 한 생각을 한결같이 만년을 이어가느니라. 3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을 위해서는 참거 보도하고 관랑순회하며 도광산채하라. 도를 간직한 채 숨어 지낼 줄 알고

들고 주머니를 닫고 때를 기다릴 줄 알며 빛을 스스로 감출 줄 아는 것이 정신 수양이니라. 3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음 가운데 양이 생기고 양 가운데 음이 생기는 것이 진리의 조화라. 진리는 뺏으려면 반드시 주는 법이니 줄 때 조심해서 잘 받고 빼앗길 때 조심해서 잘 뺏겨야 잘 받을 수 있느니라. 특히 겨울은 음이 극할 때요, 여름은 양이 극할 때라. 이때 정과 중을 표준으로 삼아야 천지 조화에 날뛰는 사람이 되지 않나니. 그러므로 돈과 명예와 권리에 빠지지 말고 정중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39. 한 학인이 좌선을 할 때 잠이 쏟아져 고민입니다 하고 사려니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을 깨우는 것이 공부니 잠이 올 때마다 챙기고 또 챙겨서 꾸준히 정성을 들이라. 신도한 삼동원 밭에 돌이 많았지만 나는 괴로워하지 않았나니 그 돌들을 일체 생명이라 여기고 그 돌로 담장을 쌓는 것이 불보살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돌들이 모자랐느니라. 40. 한 제자가 항상 청정한 마음을 지키고자 하오나 사심 잡념이 끊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하고 사려니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땅이 살아있으므로 풀이 나고 물이 살아있으므로 물결이 치며 마음이 살아있으므로 사심 잡념이 생기는 것이니라. 풀이 나면 뽑고 또 뽑으며 일을 할 때나 쉴 때 항상 마음을 챙겨서 고원하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일을 일심으로만 하면 그것이 곧 활선이라. 그러므로 특별히 없애거나 구하려 하지 말고 무시선 무처선을 표준 잡아 수행하면 되느니라. 4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의심이 있어야 크게 정하여 크게 깨칠 수 있고 하나의 큰 의심이 오롯한 생각으로 뭉쳐 만 가지 의심이 텅 빈 경지가 되어야 대원 정각을 이루나니 이 공부로 불이문에 들기 바라노라. 4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수행하신 경로는 서원일심이요 신심일심이요 수행일심이라. 우리도 일심정력으로 의심의 뭉치를 해결하여 큰 깨달음을 이루어야 하느니라. 대종사께서도 내 이 일을 장차 얻지 않고 하는 한 생각으로 입정삼매에 들어 대각을 이루셨느니라. 4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각은 일심정력을 드리고 일편단심이 되며 일심기도를 하고 일심합력을 해야 이루어지느니라. 44. 대산종사 시각장애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다섯 개의 눈을 갖고 있다고 하였나니 첫째는 육안으로 현실의 일체색을 분별하는 눈이요 둘째는 천안으로 삼세를 직관하는 신령한 눈이요 셋째는 혜안으로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고 일체의 선악시비를 분별하는 견성한 눈이요 넷째는 법안으로 견성성불하여 일체의 법을 지어 중생을 제도하는 눈이요
다섯째는 불안으로 예상의 네 가지 눈을 다 갖추어 만능 조화와 천만 방편을 구비하고 일체 중생을 대자 대비로 보며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눈이라. 진리가 그대들에게 지금의 눈을 주신 것은 더 큰 것을 주기 위함이므로 불행을 다행으로 돌려 부처님의 심안을 얻는 성자가 되기 바라노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러고 나서는 우리 대종사님 그 어딜 가시는가 하면요, 동네에서 가까운 데가 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금정산 범어사. 범어사. 범어사가 불교의 종갓집입니다. 부산의 종갓집이에요. 그 종갓집인 범어사를 방문하시는 거요. 그 회원들 다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날은 그렇게 이제 세진을 씻어주고 범어사 방문하시고 그 이길 그 다음날 또 어딜 가시는가 하면 양 회원들을 데리고 또 어디 가시는가 하면 양산 통도사를 가세요. 양산 통도사. 근데 양산 통도사 가니까는요, 어떻게 된가 하면 현판을 붙여놨어요. 이게 양쪽에 그 일주문 밑에. 불지 종가. 이게 뭡니까? 불지 종가. 국지 대찰. 이해가죠? 불교의 종갓집이에요. 통도사는요. 그리고 국지 대찰이에요. 나라의 큰 사찰이에요. 아,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삼보 사찰이 있죠? 통도사는 뭔 보 사찰입니까? 불보 사찰. 불보 사찰 그래요. 통도사. 불보 사찰. 왜 통도사가 불보 사찰인지 아십니까? 통도사 가보셨나요? 관사님 가보셨어요? 예. 대웅전에 통도사는요, 부처님을 안 모셨어요. 그리고 대웅전 뒤로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유리에, 유리 밖에 사리탑이 하나 있어요. 그 사리탑이 뭔가 하면요, 부처님의 진신사리예요. 진신사리.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몇 마리 나왔다 그랬죠? 그러게요. 그 사리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하면 통도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모셔놓고 있어가지고 통도사는요, 부처님을 안 모시다니까 대웅전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대웅전에 가서 참배를 하시고 그러고는요, 대중들하고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대중들을 앉혀놓고 그 대웅전에 법자 스님들이 법을 선하는 그 좌석이 있겠죠. 거기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앉으셔요. 앉으셔가지고 설법하시는 그와 같은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연출. 실제는 하진 않으시면서 하시는 모습의 신용을 내신다 이 말이죠. 여기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 대중사님이 부처님이시여.
0: 아따, 권사님은 너무 앞서가시네. 아, 보세요. 그 법자의 통도사, 법자에 앉으셔가지고 하시는 그 연출이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말이죠. 그 부처님이세요. 그 부처님이 그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대중들하고 같이 이제 나왔어요. 나와갖고 타고 그 이 길, 그 다음날 어딜 가시는가 하면 경주를 가세요. 그 경주를 가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오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불국사를 방문하고, 그래서 불국사에서 어딘가 하면 걸어서 어디로 올라가시는가 하면 석굴암을 올라가십니다. 석굴암을, 토암산 석굴암을 올라가세요. 그 올라가시는데 가니까는요, 목이 말랐을 거 아닙니까? 과일 장서들이 있더랍니다. 조옥정 백령사에 다 나와요. 모시고 가고 자기가 수기를 다 써놨어요. 과일 장수에게 과일을 사가지고 목을 축였어요. 그러고는 이제 석굴암을 가시가지고 참배하시고, 그러고는요, 거기다 쓰신 일원첩,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일원첩을 그렇게 쓰시고 오세요. 그러고는 그 이튿날 어딜 간가 하면 경주 용담을 가셔요. 그러니까 하신 일 마치요. 초기 행마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용담을 가셔가지고 또 용담에서 그런 그 연출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용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용담에서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다 용담에 왜 가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단순 정생사 확인하러 가시는 거예요. 전부요. 그리고 오능은 제일 먼저 왜 가시는 거 아십니까? 오능. 그렇죠. 박엇끝에 박씨. 박엇끝에 능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능이 있어요. 당시 선조의 조상전에 말이죠. 성묘하셨어요. 처음 가서 하신 것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처음 가셨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부산을 행가, 부산을 몇 번 가시냐면요. 이제 다섯 번 정도 가세요. 부산을요. 다섯 번 정도 가세요. 그 뒤에 이제 부산을 또 이제 마지막 가신 것이 뭔가 하면요. 이제 그 이제 신사참배 압박 받으셨죠? 제가 다 얘기했죠? 신사참배 압박 받으셔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모자 쓰시고 사진까지 찍으시고 그 이제 다큐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셨는데 배만 타면 신사참배 갑니다. 그 초량교당 앞이 바로 뭔가면요 항구예요. 거기서 연락선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 지금요 부산을 딱 가시니까 부산은 항구 아닙니까? 항구니까 그 당시에 교도가 이제 돼가지고 했는데 그게 척개문이 걸린다는 거요. 그건 뭐냐? 살생을 말며 이게 업을 주로 하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태종사님 법을 제가 한없이 흠양하오나 척개문이 걸려갖고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태종사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는 뭐 범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29개를 하면은 29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29선이 하나의 악 잘못하는 것을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9개를 잘 실천하면은 또 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너에게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말입니다. 업 안 해버리고 딱 채워버리면은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기술하신 이제 그 대목이 지금 이제 이 대목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생업이라고 그러죠. 생업이요. 이게 이제 이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뭐를 생업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하는 업이죠. 생활의 수단이 되는 업이에요. 그러면 이 생활의 수단이 되는 이 생의 수단이 된다 이 말은 의식주 상권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이 생업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의식주가 이 생업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주 상권을 생업을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식주 상권이 풍부해지느냐 생업을 잘못하면은 의식주 상권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정신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라가고 아이 생활이 궁핍하고 못 살고 그러면은요 그게 아따 뭐 요새 지금 뭐 이제 뭐도 이제 똑돌 오는데 보면 또 이제 이 궁핍한 가정에서 또 벗어나고 희한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모두 이제 오는데요. 그래서 이 생업의 중요성을 지금 이 대목에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그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업을 하는 것은 생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업을 갑자기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알고 그걸 이제 열심히 하면은 나머지 29선을 행하라. 행해가지고 이제 해서 그게 이제 아주 안심을 주는 것이죠. 안심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살생한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업 아닙니까? 안 좋은 업이지만도 열애의 대방편이 이 속에 갈마 있죠? 방편이 갈마 있죠? 제가 진리와 방편에 대한 것을 강조 많이 했죠?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 방편의 방편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근심하지 말아라. 29선을 행하고 하면 나머지도 하나의 그 생업도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희망을 우리께 지금 주신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그 대목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나타나고 그 있는 것이 이제 2장의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열의 대방편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계율, 하나의 계율에 지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전에 정도가 했죠. 우리 정도가 안 배웠습니까? 정도가. 그 이제 정도가를 우리가 이제 그 배웠는데요. 그 정도가를 배울 때 제가 이제 끝에 이런 말씀이 정도가에 나옵니다. 정도가에 이제 끝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가 곧 다 여럿이에요. 하나가 곧 여럿이에요. 또 다가 곧 하나예요. 일적 다 다적일. 이게 알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일적 다 다적일의 이 내용을 착실하게 표현한 우리 정전의 내용이 뭔가면요, 이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그랬죠.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그랬죠. 자, 이게 뭔가면요, 일적 다 다적일의 원리를 적실하게 표현한 거요. 그렇죠. 이러는 저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법신불 일연상이죠. 저 법신불 일연상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그래서 본원은 몇입니까? 하나지요. 이게 본원이에요. 이 본원이에요. 자, 이거 다는 뭡니까? 여기서 우주 만유. 이 우주 만유예요. 우주 만유예요. 자, 우주 만유는 많잖아요. 그러면은 본원 따로 있고 우주 만유 따로 있습니까? 아이, 우리는요. 쉽게 그냥 갔다고 이제 다 생각합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니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실천하는 것은, 실천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한참, 이거, 그래서 이런 우주만유의 본원이에요. 자, 그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재벌재생의 시민 그러죠. 또 일체중생의 본성 그러죠. 그때 본성은 하나죠. 근데 일체 중생은 다죠. 이게 이 말이죠. 엄청난 이 지금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가에서는 이걸로 지금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거든요. 그 마지막 장식이 말입니다. 우리 교법에 와서는요, 이렇게 성화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 구체화 시겠죠. 일적 다 다적이를 말입니다. 이것을요, 일적 다 다적일에 묶여있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말이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에 적용시켜갖고 설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론상의 진리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하나의 진리지만도 그 하나의 진리는 하나의 진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다 많은 거예요. 자,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일적 다 다적일이에요. 다. 그런데 계문 하나 우리가 범했습니다. 자, 아니, 범한 것부터 하지 맙시다요. 계문 하나 우리가 실천 잘했어요. 계문 하나 우리가 실천 잘했다니까. 자, 하나의 실천이죠. 계문 하나 우리가 실천 잘했어요. 잘하면은요, 그 실천 잘하는 계문 하나 실천 자리는 거기에 한정되지 않아요. 뭐에 한정됩니까? 모든 것에 넓혀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계문 하나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은 모든 계문을 잘 지키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은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사하고 기괴한 것을 찾으며 영리와 폐륜의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을 일컫는다면 이것은 사도와 악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도의 원리를 안 이상에는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도를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오늘이 바로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죠. 한낮에 무려 39도 가까이 오른다는 가마솥 더위에 가을은 무슨 가을이냐 싶지만 요즘 하늘을 보면요. 멀게만 느껴졌던 가을이 부지런히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세요? 그럼 오늘은 아주 잠시 잠깐이라도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햇살이 따갑긴 하지만 하늘만 놓고 보면요. 진짜 가을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버티자. 힘내보면서 오늘도 특별하게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8월 7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7: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8: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9: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또 금요일이네요, 여러분. 김태우의 하이하이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을 느낌은 저 하늘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절기상 입춥니다 벌써. 여러분! 가을이 어디선가 오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진짜 하늘만 보면 정말 가을 하늘처럼 요즘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구름도 새하얗고 하늘도 파란색인 게 너무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매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 나기가 점점 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입추니까 이 잔혹한 더위도 곧 있으면 끝나지 않을까, 절기 매직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주 조금만 더 쉬엄쉬엄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신복수님이 연아씨 반가운 아침입니다. 가을을 알리는 입추네요. 조금만 더 견디면 이 더위 또한 지나가겠죠.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조금만 더 견디면 지나가긴 지나갈 텐데 올여름 더위는 진짜 좀 겪어보지 못한 더위 같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제 그 날씨를 알려주는 어플에서 최저기온, 최고기온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데 최저기온 30도, 최고기온 40도 뭐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감기온 40도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그냥 실외 기온이 40도를 찍은 적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도대체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5608님, 하늘을 봐도 가을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하하하, 정말 찌는 듯한 이 더위가 빨리 가셨으면 좋겠네요. 올가을은 유난히 반가울 것 같아요. 라고. 서늘한 바람 불어오기 시작하면 진짜 행복감이 물씬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5608님. 문재로님, 더위가 너무 무섭네요. 서울이 40도를 육박하는 날씨는 처음인데 매미소리에 간간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게 가을은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귀뚜라미 소리 들렸다는 분이 많이 그래도 종종 왕왕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아닐 것 같지만 어림없는 소리 같지만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입추가 다가오고 귀뚜라미가 어디선가 등장하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 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자고요. 소녀시대의 파티 준비했고요. 포커즈의 여름의 너 준비했습니다. 두 곡의 노래 듣고 올 거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얘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담아서 보내주세요.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It must be party time.

소녀시대 파티 포커스의 여름의 너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8439님께서 오늘은 독한 입추 더위가 올 겁니다. 하하. 어머 세상에. 입추 더위라니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입추 더위. 그래요. 오늘도 덥기는 덥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여름이니까 많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각오를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덥긴 했지만 건강 잘 챙겨야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요. 네, 위험하지 않게끔 늘 말씀드리지만 수분 섭취 탈수되지 않도록 진짜 잘 하시고 너무 무더울 때는 뭐 하다못해 무더위 쉼터 같은 곳을 이용하시거나 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잠시라도 좀 쉬어가시면서 건강을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을 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7시 30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20살이에요. 그해 여름밤.

20살 그해 여름밤 랄라 스윗의 여름의 오후 두 곡을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베란다 프로젝트 기필코

0: WBS FM
1: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비비의 편지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우리 특가정 고객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저희가 쌩하니 잠시 후 배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금요일 3부에는 로라장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라장에서는 또 어떤 신나는 노래들을 함께 들어볼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양손 가득 들고 놀러올 준비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언제나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 드릴게요. 스트레이키즈예요. 타!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빛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2475 고객님께서 2017년 8월 7일 데뷔한 워너원의 9주년을 축하하며 신청합니다. 라며 보내주신 워너원의 뷰티풀, 다시 봄바람 두 곡에 이어서 저희가 골라놓은 워너원의 켜줘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2475 고객님 신청곡 왔자요.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눈물 속에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신청곡 왔어요. 오늘은 2475님께서 2017년 8월 7일에 데뷔했던 워너원의 9주년을 축하하며 신청해 주신 노래들 전해드렸습니다. 워너원 뷰티풀 다시 봄바람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고른 켜줘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왔어요. 워너원 벌써 9주년이군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다니 저도 같이 축하드릴게요. 자, 잠시 후 3부에는 로라장 오픈합니다. 신나는 노래 들고 모두 놀러오시고요. 2부 끝곡은 싹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 전해드릴게요. Yeah. Yeah, yeah, yeah. 싹쓰리 in the house.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회전 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교통점을 두고 자동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행하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행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회전 교차로의 기본 운영 원리는 회전하는 자동차가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는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대기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에서 나가는 차도 나가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차로를 직접 가로질러 건너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피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합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합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2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얘들 안녕.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한 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야. 유후! 이번 주엔 휴가를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처럼 열심히 일상을 보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말이야. 뭐가 됐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신나는 건 기본이고 이 무더위까지 한 방에 날려버릴 노래들 아주 한 보따리 가득히 준비했으니까 기대해도 좋다고. 아, 너희들이 듣고 싶은 노래들도 언제든 두 팔 벌려 대환영인 거 알지?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우리가 같이 들으면 좋은 노래들 신청해줘. 좋아, 그럼 일단 몸 좀 풀어볼까? 다 같이 렛츠 로라.

최승우 맛다방 스피노프 렛츠 로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러슬로버스의 라밤바, 김준선 아라비안 나이트, 터보 애인이 생겼어요, 박미경 이브의 경고, REF의 상심, 그리고 뒷번호 3097 친구가 신청한 백지영의 대쉬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뒷번호 551 친구가 골라준 볼티모라의 타잔보이 들으면서 8월의 첫 주 멋지게 마무리해보자고. 다같이 렛츠 로라.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도자의 처사에 네 가지 요령이 있나니 첫째는 법규에 탈선됨이 없고 친소에 편착함이 없이 공평하고 정직하게 처사하며 둘째는 소화를 놓고 전체를 살피며 가까운 데 얽매이지 않고 먼 곳을 관찰하여 대국적으로 처사하며 셋째는 인정과 의리에 바탕하여 화기롭고 유여하게 처사하며 넷째는 회개가 분명하고 시종이 한결같이 명백하게 처사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2장 법문입니다.

0: 안녕아입니다.
1: 예.
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3: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2: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3: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사이언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4부 첫 곡이었습니다. 삼치와 이길이 바다 끝에서 전해드렸어요. 오늘 3부에서는 여러분과 신나게 로라장 즐겨봤습니다. 더위가 그래도 살짝 한 두 걸음 정도 물러날 정도만큼은 시원한 느낌을 받으셨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냉방 빵빵하게 해놓고 로라장 오픈 준비해놓을 테니까 양손 가득 신나는 노래 들고 역시나 놀러오시길 바랍니다. 4부에도 좋은 음악들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고요. 알짜 정보도 준비하고 있어요. 곳곳에 여러분의 얘기들도 전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시스타예요. I swear.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서 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서 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고속도로 사망자 급증에 따른 대책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사람이 전년에 비해서 52.4%나 늘었고요. 올해 2차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무려 400% 폭증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청은 긴급 맞춤형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직선 구간에서 발생했고요. 앞지르기 차로는 일방주행 차로보다 치사율이 약 2.3배 높았습니다. 또 터널과 지하차도 사망자 역시 250%나 증가했죠. 이 가운데 사망사고의 69.8%는 단속 장비가 없는 구간에서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은 정체 또는 취약 시간대에 알람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정체 안내 기능을 연동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질기 차로의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터널 구간의 안전시설물을 보강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거니까요. 안전운전을 위한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정승환 너였다면 정세훈 너를 그린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뒷번호 7534님께서 이 시간대에 듣는 채널 중 제일 편안한 목소리로 듣기도 좋고 선곡 선정도 최고예요. 어제부터 1일 해주셨는데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7534님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7534님 오늘은 2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그럼 며칠째인 거야? 5한 5일째 되는 건가요? 자,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페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디에이드 묘해 너와 전해드리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금천교당 서정은 정자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지난주부터였나요? 계속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소용씨, 이제 땡땡이 코앞입니다. 그러게요. 코앞이더니 이제 오늘이 됐네요. 입추가요. 재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절기의 변화는 그래도 좀 반가운데요. 정확히 말하면 입춘과 입추를 유난히 반기겠죠. 추위와 더위가 조금이라도 좀 당겨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폭염의 꼬리는 까마득하니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만 문 밖에 와 있는 손님이 누군지 아니까 견딜 수 있겠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이문세 가을이 오면.